0: 신부시도 아니 자식 한 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메 넘균에 견조 쓰는 누구에 견조에 던도 더나치에 지금도 캐나리아 닥다이캬 던도 계치에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커 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었구나
0: 땅 안에 저거도지 구다 투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터 허르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칼라서 뒤매베 클리클리 대기제 싸우리 신숭에
1: 지다
2: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카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따그러베 숨마지 신숭에
3: 리샤 바락 송봉군네 내로도 다체는 텐동안 저 토나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넘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치고야래 마고시라요지 벤차샤는 당한 저 텐도 클리클리 대기비야타 캐나도 이내래다 세리 유드양 개치마슈야
2: 等等俺去市里的停车出来马丹亚他卡拉斯也差别接了俺去水星的俺这里俺车的总停车家有没来闹当会的谢谢阿姆拉阿姆拉孙当里的代表呢卡拉斯的我那亏路蒙古西扎有不着我那知道当年一年来特别那就去当街空西亚我去家不起个一半了
4: 亚子亚子你也不过的你来亚个去也热亏路定做当然做睡觉套我们不打
0: 여러분,睡觉套了,他比等于的,车里的,听不到,地摊街给,坐开单子的,给他们去信送的。来塞巴拉,真不过来。呀,这,你看,那他的阿姆拉给俺做,看他行不动那,打个不试一下,俺最低的穿了嘛,他们去,脏话也好撒的,用的对。来塞巴拉。哦哦。行不行动?行不行动?我呢?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动?行不行
4: ཁྱིག
5: ཁྱི ཕྱད མམ ཚོ ཁོར ནམ ཚོ ཆེ ཅིང གུན དུ སྤྱི པའི ནང ཚན དེ སེན ཆུ བྱེ ཤ མ ཡ མུ ཐུ ནེ ཚན ཚེ གི ཁོམ ཅུ སྤྱི པའི ནང ཚན དེ སེན ཤི ན ཞོ ཉི ཡོ དུན ཡིན ཅི ཚང རིག པ བ ཐ ངོ ལུ རིག པ བ ཚེ རི ལུ གུ ཐོང གི ཁེ པ གུན གི ཚུ གེན ཡིན ལ གུ ཅུ རིག པའི དེན སུ སུ མ ཡོ ཀི རི དུ མ བ
6: ཁྱི ཕྱད མམ ཚོ ཁོར ནམ ཚོ ཆེ ཅིང གུན དུ སྤྱི པའི ནང ཚན དེ སེན ཆུ བྱེ ཤ མ ཡ མུ ཐུ ནེ ཚན ཚེ གི ཁོམ ཅུ སྤྱི པའི ནང ཚན དེ སེན ཆུ བྱེ ཤ མ ཡ མུ ཐུ ནེ ཚན ཚེ གི ཁོམ ཅུ སྤྱི པའི ནང ཚན དེ སེན ཆུ བྱེ ཤ མ ཡ མུ ཐུ ནེ ཚན ཚེ གི ཁོམ ཅུ སྤྱི པའི ནང ཚན དེ སེན ཆུ བྱེ ཤ མ ཡ མུ ཐུ ནེ ཚན ཚེ གི ཁོམ ཅུ སྤྱི པའི ནང ཚན དེ སེན
4: tie lo mi ri che mi be de ji rang ki ming ya di mi xie niu dun lo ni lu ba na a ma ni guo ru ji be wei ji yu qiu ga xi ki ku you bie chong qie niu dun ji qi bie tu ni yi jiu xi yin de ku rang de zhu yin bie de ji qiang zi mi bie qin zhen xin ni xie ji xin kong tu jun duo pa ya ta a ma ni ji tuo la kong zhu lang 제리치동토 파야르 니키 메부타니 중추부 임베 테다기 균어 뉴든키 아마르 왕와지 케시 딘데미나 김상키 초와 중 경과를 주로 뉴든키 김상타 바다 인리 응어유베 고린 시미나 로비 트미구베 로프트시규 뉴든키 아미 뉴든로 중이 토도 로프트지르 제디 로미르 치도주 코랑 고린 시미기 코라 코시베 년이 상도디에 이낭 로프트의 기행기 뉴튼이 기록부터 리버라 좀 미진 킨시도 땡조 세바딘 아마 콘레 이단 체리 뉴튼기 리버로 민드나 아메 뉴딩 로브다니 친랑디 김상 종월 로치 규치에 디치레 뉴딩 로브다르마 송월 김내니레 이낭 7만고월 아메 뉴딩니 김시 종경시 멤버시 뉴딩기 아구 웬린시바 진저 로브진기 숨지 로블리나 내가 지신 유배 뒤에 자구이 제보다라 아미 질치동 두개 두지 탐발로라 양기라 뉴준와 로브터 기비에 달 콜린 시미 로비 미구비에 로브중니에 타진 급지래 코나 로브드 시도 코이 김도 대바지 뒤지래 뉴준와 로미르 지주로 가버라 교르게 로브처라 코와 차신 야기 튀엔 로브드 시도 코이 뉴준기 아마라 뉴준 로브진도 기비에 귀마당 제로시도도에 고빈이 남지에 보라 제비 슈리 보타 코블리이 위리 보라 롬니르체 뉴딘치 릉이치 친이리베 콜라 섬식 제바 망투치유라 제시동 주제 주제를 필로라 콩키에 릉이치 티딥 제표키 레라 디기토 플레이드 이즈 마이 프렌드 오어 이즈 트루 이즈 마이 프렌드 but my best friend is truth 베게토 폴로토니 다키 조부이나 야리시도 대양 다기 조부니 이낭 댄드니 다기 조부 상슈이 시 티유바지 티토네 코랑 치소 섬로시도 규르베 체주 디마 통도 제르시도 조여 조주르 숨리에 등카 뉴든키 계제리베 고르키 비립 증예부타 콩키 디낭키 정리다 입실이 제베 뒤 하마후베 정이니 입디리베 시시에 위부 시신 티네 송아 콩키 입티랑 종치비에 로다지에 텔레데니에 뉴딘키 리베 고바라 야시르 치신 입티 리베 시제 신루라 치가라 롱수지에 티토라 콩키 오드리리이 청리베 팀게 다 디가 일지 입티 리바 웨웰타이 섭지 살바타 입티 살바소 랑종치에 급기래 뉴딘아 서지랑 신디베 교토 중심 교토디 치소 코랑 티니루 규토기 수지긴더비 케벌 규비 퉁니도 송 다원기 치균 용수랍 살비 질식동 주제 주주립 질뢰 다와시비 치 니시게니나 뉴든 로브라 치모바 몸의 식치비 차긴 좀 질식동 주제 주주령을 뢰 다와시바라 뉴든라 시름비 민다토 질식동 주제 주주령을 뢰 야갈 로브터라 니엠 중얼디엔 로브테 고미자 터미드 중우엔 뉴루냐 터미브라 연신주나 실로 테로 로니마론 섬지링라 뉴루나 휴리버타 위지바 뉴루지바 남지르바 제기 촌에 응알 중만용에 야춘중 뒤지레 뉴든 로니 희생한 섬에 뉴미 콩기 변주에 제미 지라 진기에 뉴든카 차디 사르 디니에 타우쥐 도바디 베나 초디기 고르에 야균타 제디 초디기 링세 딘중 장기 치체베 체다 치중의 체소 상마 차딘 사기 지도 제르치동 조제 조지립 딘류에 내염 시베 덥기 젠장 롭진 기 양야로 로프지 내염 중의 링라 토비에 중지기 뉴든 로디 숨지 로빙지 중 초비에 쿠미 외도르 큐르 다와주바라 뉴든 외소 숨지 로빙지 리버니베 쿠미르 큐르 제르시동 조제 조주의 계례 다와드마라 뉴든키 람점비 명다 랑마타도 리버탕비 쿠미르 큐르 숨지 로빙키 정리 계진바 로이 뉴든 정리 마와라 젠더탄 체비 케버 초도 교로 지인바 통예 뉴든키 지비 정리 20 지비 트립디 런던키 콜린스라 점조르제 콜린스니 계정 로토기 쿠미다 인지 정리 태기 표도 중에 개발시인 콩기 린스이 바로라 치닝토 콩기 인지 정리 팀의 남주 진구나 뉴든 시수주와라치 지티도 콜린스이 뉴든 기 점주 런던 계산 로토기 주시라 kunang chere mongorar nyurun ki tsamju de chilang ti chire kwen si yi nyurun ki tang ri be tian la xia ge che ji xi ru xi mo du mi xian ji yang nyurun ki xi gong la ju se bu xi lue mo du ji lu qi dong zhu ge zhu ji de wo lo ra pa lu yi ren yi ji ku tu xi be ri xiong cong ba zhu xi kuan ne nyurun le zhu ju de zhu de ge bi de nyurun lu ni se bu le le mi 牛顿这个熊草别给人羡慕姐姐他们了为这个国际切记别行进入其中中间等他们略到汤布了越高人你对接将被这部行民西别绝接国际切记通而别原来是都电力松啊千里国忙不稀奇越高人你对接将不稀的对一能牛顿节天里多忙不对接行的对吧爹牛顿节为全部稀去足稀稀多出的纠结 卡多顿电别为人写托不印天电年牛顿节越高人年全会所经文者为初地蒙古里出印天大几民者为苏天年交入前别卡多民者为为人就为人事日本地西日松年牛顿节江西多给的交入经济新国国呢年纪中二年牛顿节多入江西军局日巴顿接着其中中间对他们落了 牛顿节全国级别多数江西所有出境天津阶层合作级库朗库米拉等杨罗的牛顿节阶层合作级千亿日元日雄推进多越南科多国际接种通报别这类接种的开联给马国云南后国党后跟市尼基牛顿节催的这个电力越级出境的日对面的越国际引不了越了面别广播开门的 咱们就得别么太多咱们用用去开了我的马去了空了西区你约的今年空了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空 미마기 제니 호공어자르 티브소기 차와 체브인서 제단한 뉴류기 남주지 김비 공기 천두마우 시비에 뒤럽 주고발 럼구마우 시비에 기거 토비에 발기 페이지로 로니자 이링라 유럽링라 원규르체 뉴류기 미신다 쯔브 신식 겹디니 카도 고르지 쯔브이나 쯔브 시로니 베리시 기급기 리지 시비니 코니기 체이기 남니의 핀주 최단 체비의 최숙기 담은 차두 핀리 제발시에 지는 식동 주제도 통발로 뉴든라 왕자냥비의 윤시 포진 디치로 콩기 아문 대비 뉴든 기시가 나르비의 제조도 송신 시기 로망 위증라 콩기 등도 초부치경 미발지 지는 식동 주제 주제를 주로 뉴든 기세 콜라이 다와라 구슈시 등긴 유대 테니 대대 슈시부디니나 테레디니 다비 세 콜라라 고와자비의 토냐버 제비비 쇠바지에 콩기 대대 슈 텐수이다 코블리 규가라 규규기 텐수 숨발리 콩기 군딘 구슈기 진주 창과지 제로 시동 조제지 켜빙러 뉴든기 외소 정이기 라나미비 섬주 장중 신이리비 정리기 중로 비신 뒤명라 중로시는 중로진이 뉴든기 신이기 섬주 표의 중심이나 뉴든기 규규치비 외부니 대화를 초비 슈기는 발디니 규규 발제다 젠자 발제 규비 응수 20제바다 텔레 코럼 규리 코르비 응수다 팡비 응수 요도 세코레 니고르 기장왕 풍수 규규라 제시 자도 부총하다 텔레 콩키 응르비 규가르 규 니메 파다 지기 랑니 규타 도그르트 추비 슈기 텐 도브라마세 남숙 파도 티다비 편준 제리 치비 슈시 용접도 내유바 자취제 뉴딘기 쇼티 뉴베 춘이 군대 구슈 댄수도 댄을 파바디더라 외부다 외부 편준 용접기 구리 지진 구슈디니 대단하기 뷰대기 서장다 장도도 접진 대단하 발기 파다기 랑니 유타 도도도 접시지 제주 뉴턴기 댄스윈들이 되네 태단 집에 뉴턴 망고식 타지에 베나 까무토바 주린기 천읍다 자주 편집 세더득기 코르규에 다베 코리 톨상규기 능주다 세시 제부더위 熊宗体 뉴턴 체력 심지 태이 제지 존재의 교도주 이난 유럽의 체력부추에 콩기 응외수기 바다 신도릉의 발기 너버시비에 따와 케미네 말 ngarsi tika irki tekan rikdu chebali chungwe chikuru gyuju ki shukribe shungnu kelembini. Tetanang, tini kuen ki nyudun ki kuende kushu la dunga chebe kiksuma gyuru. Jena chikdong tukya gubji kudu lor, nyudun chen chao ne lundun tu song ne ge zang ngulor sobe tato po chede si shung ki lege gen kuru. Jena chikdong tukya gubji kogu lor, chikib tato bar kuru. Korang kone tine, 지루 치도 등의 주민 지구로의 발도 뒤에 뒤질에 뉴턴 뼈부이나 서시 있기 용법장 유비에 소화 조축 개발 규로 권의 디토와 공기 무유로비의 내추 토르당에 내가 견례 제미국의 재진 롱의 주문 중에 뉴턴 타주 지도부 중 지루 치도 등의 주민 숨로 뉴턴 예상 로봇기 주시로 담 디지수 공구식의 발도 로리시 거사텔 담 제로 치동 두자 주민관으로 제모 엔 나이 콩라 조시이 초로 자르신 콩니 인치 로규 토도 키리길에 준 키니 코민디 토비에 미코는이 이낭 뉴딘키 세면이 텐디 기부식만이 콩다 레브니 드니키 수 차린사 서주시비에 왕세 추리 제비에 티 콩기 미지 퇴주 망점 초라도 당 세번디 격업 뉴턴기 니루 미즈베 랑시 니바테 양결 윈숨기 치릉바지 시규니 버터리 샘 대원 니베 치도 센죽도 뉴턴기 이주 추루라 접스시바 마세 사주기 공된라 세직도 슈에 지르 치동 등의 니스브류로 뉴턴 런던 니 구시 공기 치가르 시바 게딩 예시자 디가 엘리의 중체세나 티니 다 키진기 타긴도 랑바 인베소 시시보다 공기다 동디다 매버디 미남지 아니 시시도 지바 니 미시며 윤장 니앙아라니 소남니의 세무집의 집어시기 뒤주노 카도어탑의 동안다 다나도비의 뉴집기 치고 최버잡니 겐륜기 소멸증니 응알신 통모두비의 집어시도 녀보워 시 대달 매버지 뉴륜기 돌디 토도 직디더부시 꾸유디 제국균기 조아미라 기다위 기부청부식 총무라 뛰어양 조시안 시 구유바지 뉴준신의 로자도 뛰주 송지 콩기 중로디 유럽링 친다 어리 자르빈기 실두 로마남 규대 중고로 달바이노

마트와가 세팅된 직전에 차발제. 차배 마트와가 팔랑에 라바유유체. 제시기 켈루큐를 꼰내 교진, 교진 두께 침부시게. 겐로라 차제 법칙. 루이동기 퇴체 가신 중에 루기 코르프 양도 동교냐. 르프군내 랑탕 예외 켈루티 개반내 독치 빕지기 니슈 유구된양 펌마둡. 고딩내 뜨급 제시 터동 치수림에 그 락바 프로와당 우껌내 잠바양 부부쇠디 라니기 켈루기 개배띵기 차게내주. 차샥 집에 자당 루기 깨제 루이동 차게 빵도 토안에 가지 뛰지 매발 주루. 켈루기 깨교부 틴저 야그된 강인남 고튜네 켈루르 뜨급 맥듄기 능수이테르 꼭 항상 헌토르. 켈루디 살에 깨네 차투과게 빡바 차투냠도 꼬 여진 찜어깡가 통외카르 디마타도 축시를 차 마칠리르 토르. 장마치지도 튼베 켈루기 르보 드시네 차 튼세샤네 픽픽 집어다 투투 시베 자차. 징비에 편이 육사다르 깨질랑네 룸퓨 출도 흡룩도 여 켈루디 징바 쪼쪼스네 강식라 치디 집어다르 랑기 출발대 출발된기 편남 성신긴라 차교네 책라 주부르큐르. 노동 다마수바라 민이 담부르쭈 나리양 믹등급 켈루기 랑라 따와당 급키 믹 나시시니 심신 까불큐르바당 루프르투 중세 부터네 왜 침침추 나리앙 민유 당제 칼리르 좀바티니 제초아니 카체게 추당 신투자 미바티니 겸제 댐베 첩유식당 자신 다르식시다 대델 효류강 담부르투 고르칠리르 네베 미마티니 치숨 다와암 시베 네베 저중당 예윤 땡와도 축주 랭가 체다르 태솜강 미규와 네베 문지 룽푸 메베 세우치신 낭미 실류 투큐르. 차라 뷰웨 남니 룩푸르장네 미니 급에 토마네 미니 메바타 투큐르바다 사신 측베 자주니 고외토와 고르칠리르니 류송 림싱 잠티규장 급가를 축잠 시체. 로이동기 다수 우린식당양 치잠네 추주 우남 칼리르 느훈네 칠피. 루프르투 켈루데 미리 바로 지신 유규 침부식 제바디니 류용기 타멘 뉴슈남 뛰네 규규 제바다도나. 디네 규잠 송지 눈세 말미드부르네 강딘투 강라남 루프르갸 차남 토르옹와네 짐신 대불 출와당 차주 짐신 냠네 무치양 중두송. 차랑비 루이동기 라니 슈크메바 줄네 딱다 차도 켈루데 류토도 삭베 책디 강사를 돌아와 마세 차두 도와두 창마르크 대갈 믹치를 낭내 강가부다 차두 말보 주지미신 예주의 책디 제라 다신 샘낭 날 미베 섭샤식랑 곧교배 동신 차두 기말랑 바르 칼렐랑세 켈루디 골부 제안두 동두냐 켈루 샤차규디 대긴랑 디위와기 제자와 사신 유미 티마도 직딘 파르투 교신 최소한 팀제 특두바다 지원메 딱바 시바 응연해시 양아 체레 대바티니 국교시 칼레인 농부 당내 민이 당미 두경 요점 미치바 정론이 장가르 모동다 르부르 포트주 농부 샤무케리아 망미다 차락차락 집에 자당제 제시 강춘의 디초송 노이동기 자태네 대급 저시기 람유린 야직 강추도 주바다 야직 차기 캡베 토도 주 루프르투 직바 당네 차남 캡바 줄심바당 차치 교세 강남 마르부르 줄심바 통 캡바 마르부 최가 당나 왜 좋아다 강 마르부니 최시 당르 이동 차바식 대가롱 그영어 동대 내둡기 남바 집집도 면싱 컨셉토네 켈루기 로티르다신도 라니 님바짜디 칸에 마니짱 디네 락바 휴

유치신 케루키 제스규 로이동니 대동 귀자 미치 바티가 랑바 통외 뜻이 날이 무메그 차우르겐 야단 루창마 테다르 지뮤트 조아인 카와 부유다 서와다 정주다 쟁기다 제모다 창아르다 추근바 소 창미 콘솔 뉴스 동화인 통말 퉁급 규친부 유장 조그라 로아투버니 티치삼네미 로이동기 겐캄포 줄네 로시 겹지 신의 뮤메지시 대달시야지 류쪽부르체네 강소당 디우남 켈루기 쥐토 역배 루바기 럭슈 태체 쪽벌큐루 제시기장 칸에 만듄신도 냠도 바로 제배 유잠다 강담기 풍수직 맥듄통에 제시기 차도 따주난 주네 항상상한 나지 푸귀기 레리 춘에 같이 치슈니 차바인시 켈루니 차발레양 같이 치 야당 따수아기 차우르급 사수수 차도품네 센차사신 내수미 켈루인친 차도개발 군인의 숭티 민진 뜸이도 군내 되그 카와 부유초바당 차차 세로아퍼바 치단 증주개와 지둘룽슈 주호수와 강인룡 강다라 차도품미시라 눈치양 떼니 미치베 차도티 류기 차시에드불낭 카와 부유기 최두 닌주창삼 타나 다와카시 진디 조그라니 중규도 차오와다 대다 주리당 지네 조그라 로그 게디람투 강캬 슈루에 출로당 제체 춘잠투 닌망부 구그 농데마규나 정주 켈루 유토주와 켈루에니 주양 튕기 유라 대동 강딥다 리주기 냄바다 롱춥 차규 정주당 치우이난 켈와양규 람파르투 켈시당 독시당 나네 히워소마 중양 차도 펍지 내뚝기 희워양 덕인 따라 차도 비급 슉치차니 샤체 빡세도 송왕유 대다르 치즈 샤양 사케메 로이뚱니 카땅니 샤무 죽힌두 나리 룩샤니 쪽베 세리 쪼마이나 제시 나리 켈루기 균진 차도 개발 굴유베 룩바탄 룩샤니 차이 줄레 송카르 룩샤 책라 차촉조도 균네 조아심부 메베 사메로 퓨리기 놀루기 롬메살라 풍부탄 키탄 주제기 샤양성 말이 나량 따라 쉔베 급들 로위뚱르 창알 기초나 시기네 대통구 진급 락바양 들시 쇼르 치대로네 대급 남간 미휴다르 몰라 징가르니 메토다르 트라와다 켈루기 큐티 터링기 탕규도 대부응아 교신바동 초시기 년잠도 립급 롱슈차네 타구르 잠팅팅차 루프르투 쩨쩨르 시베 자식 퇴베 그 자살대급 시타 최대 딸리 서특체 류부 슌부 자신 중물 징외 속차 세부 충충시기 아차시 대신 유진 박종당자 아차 약과 식사는 기 퇴중 카당네 아차의 징부를 쏟대베 뷰팅베 아차의 고 티마니도 살라 장바다 강당 작가 하도르 유베 띵두 창말 킬릭트 Sokchati chetu secho lama rewar, mik naa shishi nyi ki takurtu nyu zam ki, nechui kanya meba tongji, shine achati hapsa kyunmi tangshi, kyuk zamla achashibu kuy kwa tuju. Nariyang zetzer shige gibata, lakbe dilmu arar chi jita, go yebyubta, mik nyi dilne nariyang achashin shige chosuchung. Achati, 총세신도 퇴배 후트당제 년잠기 사통낭 주와다 속차 대장냠도 사통기낭도 주 로이동기 다가티네 듄투송가를 나리양 쯔쯔르시베 자착베 속차디 고죽주다 마라치지 제신 사통칠퇴 대다통급 로이동기 려불러 심슈기 캥바마세 대둥 면심다 착도장 정슈스기 Kagusimbe longtong dindr tadung lutup gyesing jangsha tuybe sokcha dindr yubani ngayne chundian jitu sharwetsi kangdu gyugyang chisung tu zime jangta zimba la dami mangwe lumbu chibadar yin. Chuge kyakba shurgu tsuji choy gyugshu chenpo mebar kyakba liplipdu

나라 징인 시켜. 네외 저쿠르키 셈네 포베 저쿠르 나뉘짱 차차시시 도쿄르. 터키띵도 추티르 나부시급어 딜레 랑바 춥춥 추루하다. 탐잠키 야구토 샤세심베 찜머르 정부가 공공 시코르도. 저쿠르 나뉘기 타쿠르도 니치마부숨 겹쉬어봐. 박비에 대남 성신도 기재소 아직 제쿨 기칠 규배 대가르드도 고차 신외 추구식 예외 보통 추구디 리부쪽쪽 제디 미니 푸르신 난탕지에 군일라데 로이동기 교란 간내기도 감 녹화수이기남 시치 추구디 미니 분내 따신 루수이랑 제시기 표계 기토안에 계속 치가 시에베 추구티 고적적기 모동기 진난양 중시시 로이동기 장기 표계 겸나 추구티 치기 말이 교안에 유토 제시 당의 주점이 띠네 표계 랩그 표계 시나 제수 핀주 계제 쉐티부 용기 진양 추구티 예지탄의 주사라 표베 로이동기 고 뒤네 뜨급 상유수 도식당 자 간부 캥바티니 양식 무더 명은배 자당 당초 추구 족부 힌두 교회 긴키 고당 민이 속부당 미튠배 초난식 차례 루프르투 추식강인 미세외 지우식 저굴기 난투 프로옹네 딱다 추구티 고유땡투 퍼바다 깨난하기 카당네 센당땡배 카티띠 추구티 락바짱네 숭월송양 숭마투 로이동키 은숨도 통외 추구대 샘제 침부께네 벌주 유규 침부제지 고살라 사매용합냐 개부 개반의 지중식 된바당자 고외땡키 샤마주 떡점 주디 냠도 로이동라제 장만남장 푸르띵당지 대가르코르 로이동키 시에토하기 차간부 통외 지르슈 제시기 라바짱네 샤탕 칠랑바당 지지장을 초안에 대부를 샷수바 책지 칼라 죽바 마세 대둥 고척조치 디네 지당샤 고외 토두 샤베 정부 남장 디마를 파초 수풀 제시기 장기 슌데 치수교징 따주네 차첸잠당 내 발목갈랑 개부당 추구니기 차당 내 락베 풀신두 모동네 라랴 지첩당 징난기 남바식을 제시기 라량 투빈 주매 제베 랑아 충충티 텁도 샤네 공세 처지체 랑아 차부차지 내 챔불루네 무튜디 메땅 차 제베 자차보다 제쿨 낭투 내기 지심시켜 키레소디 루프르투 제쿨 낭 규옹베 개뷰 추구테르 나빠땅네 지축나 제쿨기 치르두 로이동네 안에서 미규활네 제시기 개목 교바당자 개슈 침부 콘수야 표바마세 랑엔투 메토 셰바 다투 줄비에 내 발목강 제구르치 개부당 죽을제 권예부 떼네 말랑비에 제시기 여도 제시신 장기 키난 유네 철욱 철욱 제세 추구티 의두 롱삼 제네 침음이 개부 칸에 장 크지식 주로 제시기 롱코르 지신 꾸르와가 겹지 튜토두 응을 쓴비에 유엔남 콘수의 라두제 로이동기 개부당 추구니기 락바르 책바 투부시 유바다 주피시에 칠라 강사를 설카케 유바통 콘수 냠두 개체 윤신 시에지 개부 추구티 종종두 롭자 동규 캐낭 이난 콩기 찾긴 찍란 뜸바띠 사와 반디마 집에 로니티 차잔식 따를 죽규티시 금세니 러시아의 공도 대중 수중기 조규도 러니티 등급 러니 차잔 대마차 공 농부 년유 태세 발사도 당 这是一个 20 루이동의 균례 세배 권이 교수량 두르치 리토라 남타 진신 짐주뜻디 매배 차발사슈장 다카시의 공개 차발인 정총기 미츠장 러니 통용외 크지와 디치답투바 디네 최미 체지 개부 롱예 마대 양직 이낭 롱예 난기 주진 디라지 샤무 틴저시 그스
로이디 코치 제시당 편준 따짐기 치달 차급아 마시 대중 기초도 랑기 남부 타자 땅외 샤무르 제짐기 개부 라두제 샘낭 미진월 종표 왕라기 랑라 샤무사바식 남핍주시 튜투낭 샤무마균장 니투 포미시라 제집장 포미시냐 개부 가타 최디 샤무 쳔바당 로이동기 이라 게리 고가르티 순예 상체 제시기 추구디 뜨집도에 추구디 아파 아파시 팅카페 로이동니 추구 총총테르 아바께 부티 뜨규바라 얌센기 게디 중교 로조수이나 게부틴저니 보암 양미 수출신 게디 집에 뒤수 소와 끼유라 퍼유시뼈나 내 퍼유도 미릅숨좀당 미립신좀기 김규신두망 디거 티지 통규메카라 디게 민남기 모돈니 낭세 나냠 미래 계속 되버난 그 삼로 테달 코리앙 김센식 빼네 많이 현단니 당 미숨기 지지 갸차 송타라 추구디 라리앙 루스이나 제시기 따카카네 추구디 랑가르 루스이갸도주 로버트 추구디 하 집에 자당제 칸에 창마르 규베 콘니가 시에네 달에 법디 추구디 살라샤 유잔 송지 루차진 우장 면부당외 제시기 다수 랑기 뜨크기 부통기 추구디 칼라 규베 차치지 칼레르 추구디 얇게네 제굴기 깨지 깨부르 깨지 쉬긴데 로이동기 제수 제굴낭 주외 추구티 나르신 녜지토 녜두 민니 두리토긴 치르토마다 웬당 셉두 세웨 코따와르 마수 제쿨니 튠지 군니 무튜디 람두슈 로이동기 풍급라 나수 동신 돔기 초 집에 전화시키 그 달리 법디 녜소그 냠양 칸에 슈메표 아찬남 디우이춘의 자탄 도주보다 아체 창내 고 튼섬 튼섬 시체 차라직 공유도 푸틴 지신배 루프르투르도 카준네 대만니도 아차식 송지 라리앙 남카르푸 흉푸당 자외 속차티 라리앙 아차 진티 땅 유잠 진티 체지 티숲 추비를 아체 징번에 송화당 큐르민 진세 제시기 아차니 뉴스 힌두 지외 속차식인 조반남 쨍기르 미시라 종랑 시기미 이낭 아찰 시기 아체 속도 중앙 추구기 망라 겨버 마세 디 제 자와 코나 사회 뭐 팅팅기 자타남 다카시에낭 참탄 수긴 유 조바남 세몬더 가신 티정류 기치를 띠니 년질 아차망 부수에 투배 자탄 송급 지긴 시기인다 디시지 대동 면규인 이낭 나니탕 타로 남시 감시에 치킨 무통화 망외 자탄 뷰세바 측치 부통화 당 아제 자탄 합도 약번니 눌루 또라 자루에 나대지 지시 로이동기 강양 맘에 바라 제시 장갈 쉐토주 쉰디에 초기급 곧다토도 내바다 쉰디에 자스급 곧다토 내가라 쉰디에 중무띵내 따방 둥급경 공할신 쉰디에 토도 내 당의 증가기 겐배 모사니 당신 장르 룽시 월포 묵치괴당 룽뷰 민니 당가양 우추기 미야직 당내 고미 촌미 투규 공도 행계기 세나와 되니 종교 종캐마 도인준기 잠바다 잡상라기 표게도 규르신 변종미마 비준강내 비준낭외 종진 강라마르부시바 편올기 종지당 양기 슈바티 류추추바티지 센럴 행계 听地震批示没地震这处当地处能看你小学拉当十七千规模你开上这个拉圾听见书店家过

0: 내년에는 또 그쪽도 더 왕으로라 붙여 진짜 집에 다다 보면 영당 능력이 간도 도지다 해서 개틀 정도라는 주제 능지선 더 영을 붙인 거.
1: 내세로.
0: 인주 분야야 분야 그리 대등할래 역도 역도는데 개비 좀 더 보용인데 시민 도시 주인.
1: 내세 다채나.
0: 너 신의 주대 저고.
1: 너 쇼올.
0: 너 쇼.

0: 신부시도 아니 자식 안 결이야 가시니
1: 나지 아멘 남균에 견조 쓰는 누구에 견조에 돈도 더 나지에 지금도 캐나리아 닥다이캬 돈도 계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지니 부커 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도와
0: 당한테 저거 떠지 구다 토부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다 허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칼라서 뒤매베 클리클리 대기제 싸우리 신숭에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숨마지 신숭에
3: 리샤 바락 송동문네 내로도 다체는 텐동안 저 토나치고 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남규미 먹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치고야래 먹고 싫어요지 벤차샨 당한 저 텐도 클리클리 대기비야 타 캐나도 이내래 다 세리 유두양 개치마슈야 Tendongan to Siri that in the Trola Madaya ta, Kalasa Tabe Jilanga to Susin da and Jelian Teta, don't in the Jayu Mele, now Dangurta.
4: They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Kalasa do, Mune Kuluman Wushi Jayuja.
2: Munita,
0: Tanga in Ele, Trina Jujitanje, Kumshia, what's Jabu Chigi Bala?
2: Yazi Yazio, Nebu Dinile Yagati. Yerub Kuludin so, Dangaran so, Sujo Tom Mubada. 여럽 수저 토르 타비던 규디 체리다 튜브다 디탄지기 소아 계단지르다 계란주 신숭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그런서 클래식 못 듣나 다 그러고 쓰이샤 먼저 디가 촐라 마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게

0: 行不行都
1: 오네
2: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行都 오네 行不

미리 뒤니 꾀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게크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라 레튠 두발 팀라 데마탕 튠다 체디 팀라 듄바 네듄 타주 치디 팀취바 겐더시규 팀라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준글

谢谢大不错天地从未浪若难对苍茫虚实不言谢谢大不错天地从未浪若难对苍茫虚实不言谢谢大不错天地从未浪若难对苍茫虚实不言谢谢大不错天地从未浪若难对苍茫虚实不言谢谢大不错天地从未浪若难对苍茫虚实不言谢谢大不错天地从未浪若难对苍茫虚实不言谢谢大不错天地从未浪若难对苍茫虚实不言谢谢大不错天地从未浪若难对苍茫虚实不言谢谢大不错天地从未浪若难对苍茫虚实不言谢谢大不错天地从未浪若难对苍茫虚实不言谢谢大不错天地从未浪若难对苍茫虚实不言谢谢大不错天地从未浪若难对苍茫虚实不言谢谢大不错天地从未浪若难对苍茫虚实不言谢谢大不错天地从未浪若难对苍茫虚实不言谢谢大不错天地从未浪若难对苍茫虚实不言谢

0: 坦德尼, 毕竟起, 去最就送到大日。
1: 全球龙青年轻礼物也推荐龙青年看到全球三国两战的前书记全球龙青年轻礼物也推荐龙青年看到全球三国两战的前书记
2: 세근인제 공감사 드리네 변하게 배치해 주당 제대로 배치해 주시지 레슨 나와시
3: 텐디 레츠나 슈규 난튼조니 참도 총기 권주소 내로마 총주 시림 적체바 배모왕친키 강종사투 디게 덴베 심저 규주 체베 고타
2: 시즈 총기를 섬주지 취지 신제 자와라 튼법 여부 총외 고로
3: 타스 총기키 유고 대외 총기키 믹세 렉처 덴네 유고 대외 척도 협슈 뉴바 체르 단외 고
2: 페지 자제 거유 난키 중화미린 종원탕 비리 냠제 시비 제대한 점도 평정 댄조 링도 지배고로
3: 딩친 종키 링네타 유고 분제 링이키 정식 타게 동교 튕기 준비 고서인 샘라 대천키 낭튼 십주남 세로나
2: 샘도 종제는 고주조 레르마 종주 쇼는 비모 왕신이지 추초베 쇼르도 잡이 빠르지리 퍼유지 본조롱유 생도에 톱네 퍼유도 로지 홍 시림지 종제병원에 퍼유지 주민소로 장례지 미동랑지 중원음 센제체리 랑주 돕슈라 데네 강정사대 디진 덴베 셈자 규제 세이버시 샴라 디고르지 선주르 센로나 변동 앞에 최정원인 참도 총재는 고조종 레로마 총주 조당토 더중 전신이 보다 슈노 처음에 앙터부 존의 지기유 로니스 전년의 레비 비모왕 전지 다도네 발렌시 신이버시 고조종 레로마 총주 총미 비모왕 전지 네가네 조구이마다 초즈와 미접네 미럽하지 초와제스리 나라 파유라 가부유라 초베 초강서라 빠른 차교로 양 가부유제 숨바시 뱀원원세네 조구이제 슈누시이마다 공기 님은 넘는 샤즈에 노루 소와라 조피 빠른 차교로 가부유비 노루 소쇼르도 공기 년람지 남바 빠른 차교유바시 뱀원원세지 나 충두네 빠른 차교로 가부유 다다 응외맨 잡아라 다다라 뜨거 대두지 디진 대비 강수 전기도 제 송부시 자망지 배모왕지 김지 지야게 고르타 초수 내주인 저거 공기 나주나라 지야 자라스미 유바라 진단 고르 치자라스미 유 딩외 망부데 점에 네베 로시 네나 초베 추제 토르치미 심진 시동제 뇽도 신자 피부양 망도 신소 지야라 다도 겐주 유비 신나 허섭 고르가 동 석지시 반드니 nga chu chowa rin chu tui tongwe xe chu shi. Nga zun dira sa tang na wa suwa mang bu yu. Jian gam li su qin bi za zi xin su la sung jo bi ya bu tup yu jian sung ba shi. Bia ma wang jian ki lak doa khabar nang ki bar dib la de du cang ma di jin din bi nang bu xe da yin ba tang. Di da li kem ki guo gara ku yu nyong bi xiong nam xe dong qi bu su ui chun ga chun ne chung sib tar ki la chua yong ne gun di dong we pa ri ki lo ri xin ki pe yu jian jun doa sa bu ngun ki yu. Jabar tang nyedong tata chwe ne diji tang turebdi kongpi ngunji yu la Hongki meje tang tate dijin tenpe sowara jangpi chinzorgi samba ya ngunji yu Bema wangzien ki lo xie na peyu ji chow khansara nyumto chenpo chong yu bi Tita banen xe de tsangmara dang zhongyang tang zhijib shuji uchi wo peyu ji chow khangzi ti la peje sambo chong zui tang Zhogui tang zhobe dijin tenpe sowa xien su jungdo yu jie sungpa shi Nyedong nyus zeng lo ro 满大强度面部也遵循协别盲作人心结真的都各不当不我组织别盲文献起若别下马的退松级出外进别增就了点内重结的人别没给给把连增就给这个昂唐不让有不是实际的狂了脱不高位国各不是讲啥有不是别盲文献起非常讲究五年的龙出去口味点击前面各不我让哈斯人周围国各不是拉穷 各地队民盟不协给直接书记习近平共我们截图面贴学大年度因为得不理把了我让了直接书记我也算接触我主主席给我们的心呢告诉了七月八星日节送不是他是呢七十六节直接书记结尾告诉了他

0: 国家集团啊，工具也不是。年限空，你们从全面停止行列团列领土没做一天不谈。假如你同学们女婿走路了，你们修马车认为国企农机对错，差在我啊，你先有请。听呢，如今去水电设计是一百码事，毕竟属于配角的起，罗就哈咱们人别等钱呢，明白这啥事情也不是。
1: 设备系统加上我们就新别，你们的团别修马车呢？罗的，确实松动他自己牛一趟。设施确切，专业级别，你自己确切了点呢？出去三百码赛，今天去开了帮队局，新来去你若没了，如果没没别，健康怎么的呢？康庄三条人中去坐，双鸭的前边新的是不是？一个人为对上铁了，忙做出去那么安心。
0: 长期来我们把它呢，他留到我藤布呢，准备把它领归呢，几天破旧用我在它，提的三斤砖，你叫过去可批他们他，小马的家嘛吃几趟，松动我不信也不是。天来他的别来，你过去忙错了，天干了偏不拖不他，领归去退场，出去的这去忙错了，归这去的，强用棉布裹提起他，也同啥也不是。北京的票价来这边，听啊，车刚前不拢我在打不了，逻辑来听几对讲，用布裹提起性给你。 他讲了，新寨在这特别用不达你拍的远景，他人毕竟收益呢长别小东，短东长，吃的三斤起，将不吃短汤股东，有人提卡了，在我做不嘛事，没事的去用不讲拍的。小马的多重要，从事他的业绩，得几两铺杨树当有了，毕竟他你们啥家你去，日龙忙不给呢，平均大用钱别，帮不养钱也不是。
2: 沙堆天猫网银边人群抢进了点边，他是了新寨塘我在土围边角的天意，也给这部呢，身边中南的角落地，天来零天，地主塘大哥罗卓新，来年节的天来扩展咱们银边，新装备用不拍了塘，从七里数千边村大体外讲银不是，罗来给这部有多少问题，推荐启动网边地基点边错呢，三百多我也不是。
3: 生俺们从矿头生出的体内，天地就团做出这些别能成国巨头。新寨执行康萨尔区，来台儿冷铺，俺认为呀，是亏呗。他是从业起，沙头天天停日行列塔，创始于国批给定时用瓦的规定单位个体制。
4: 推到三边，短距离控制，地内塔。
5: 制度点边，偏向给喷油，地内塞。
6: 三角路本地昆虫。
0: 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三角路
1: 내려주신
2: 생각난 부처 아자 참주 낭매딩라네 미드윈키 셀람람키 추신을 다신 모던 좀키킨 티니 로리충웨 가주 좀다시 코메킨기 더버니 지르다키 주나민바라 선사시 모니슈쟁아 심베 림바탕부 선사타 모니슈쟁아 심베 림바니베 선산데 푸네 앙숨도타 로게 군주 앙딘바 인신 로직을 순산 정보 코너 용법 고치 나싱기에 효과 총기 내동추 키메디 구토 순산 소비 키스싱 티더부 규모 내동이 개초주 유지 예롱숑 키 야라심주타 총계 심추 대가지네 신세 신부 차바마세 사디오 신뢰가 다르비 중심 키네 지릉아 이사라 표기 신랑아와 제탕 키 소단 신유 사자 티가라 순산라 디네 최대 신가네 신탄 침부 초소 야르게 광배 중화타 대추네 사드 순례 달게 기교르쿠 세부 설토 지로 칙동 국계 축주 랭아 러러 허가 종계 신례 친리 칸키 최대 신가 준바타 로니슈 학점기 콩 키메디 구토 최대 신가 쇠바타 첸제 미네 미름네 미르 파르키 유롱 티가르 순산 캡데 레레 체신유 신례 라제 캡데 키 심주바 조샤 지로 칙동 국계 국주 코숨 러러 베드럽정 제발레 대제기 로숨줄 학점진 군초 경수타 대신 락제 캡데 기레가 제디 로게 군조 앙듬바 최다 칸에 신단 첸베 바르케베 그림 시부 방부 제유 주샤 이데나 신례 녀와라 당토마르 응응규 정부고 로도 기윤 정와타 하바토 사드 유롱토 로게 군조 앙듬바티 규제 딥제 제바네 자라망부 담가 제베 파르타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어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리체
2: 치기의 슈비에 퓨지 빈들 행기타 zemni sa jo kha do shu be phyo ge nong ji sen hi ge gong kham sang nga li chen zo yong ba chi ren zo me yin ti ring ni chen na chen na be nyam nam tu bi yu ni phyen ju no jam che yu gong ji geng go wa no bu jam du la so gong si ti xi jin ni chui go la ji de shu be zhe bo che ji shu yu sing nam cho phyen ju no jam che yu gong si ti ni ji lu ni dong jia mi chu lo zu bu ta tada yi na lega chigen ki lemi nishu zam yu ba. Tien nang ne lemi kha chi na ya, tesa chung gi tang rangyo jo rinbi yi gen chi mu cen nye yang top yu. No jam ce yu gong si ti ni, rangyo jo rinbi ngui mi rin ne shu xia nang chui be ma chi. No bu jam du la kong la ya, yi gup rinbi lak si gi yi gen chi mu cen nye yang top xia. Xiam nil ting ye ne kong la jir shu be zhubab ti jik se na ta.
3: 당토망한테 김주기 다지 락시든지 나라진네 배나상도라제기 이니 균접 미랑아버스제 안녕한테 침장이나 유바상스 거리 유바상게 다지 긴지스러지 응아지 균접 제비 좀 봐 침장나서도 지 쳔보스게 멍구냐 토분도한 아 도스도 좀 봐 단다 세주 약보레스 강가 로고다 이제 혼자 강가 단다 세주 양다 거리 랑 좀이마스 시용래 녀상슈 사제스 타고 나로 나로 공수수 너무 많더냐 다 야구요리스 근데 정오든 데 되니 좋은 아 도시자 아디 야구르지리 해서 아니 내 공수세 근데 이메 쉬운 거 추매라 맨 근데 주비나 차지 가는 점고 매다 지시라 싱매라 아 이내래 디디 지 아니 쇼거디 가나도 상다도 전에 사슈 도시지 아 쇼거스 쉬운 거 딱다 디디 통신 不 나죠 디제제 안도 로로스 총도 총 이제 제송한 디디 이 사제들 이제 사슈 다 사제 도시지 좀버려 사제 도스 좋다 디 사제디 뭐 계장도 니 고난제 다 지 세경들 나제 고 참보단제 도스 좀버려 디제제 다 나레미유르 진 디 사제들 좀버나 아니 지 신의 지 대사를 좀 아니 지 로마들 냐비 내래 피해야다 지 니물레가 제서요 고모니에서요 아니 지 예윤에 가서 내가 숨부로 왔다 지 동동다다 지 좀 봐 예윤에 지 숨부수 위다 지 제스니 매와 어디라 지 내수 대비 비게 내가 루지 숨지제 내하고도 안 어도 세미요데 체브리라 도스제 아니 지게 민소 경관자 안수 되네수 쇼르 처다 아니 공수 아니 민나 두르자다 안데 제브리라 어도 세제라
4: 내가 지게 민은
3: 가지요 나 단단 안주 공수를 안야 단데 여대 지게 민나 니슈서 지여리라 디미슈 단데 매라 땡어 있는 안주 부주 냐야 차셔 주는 거 주 죽주서 지냐어래 죽주라서 냐야서리
4: 나도
3: 도스리 갈아 안주 지저다 아저다 냠래제 당원한테 다즈 신그 지저다 냠래제 호주 랍다제 네 미게 지저다 지다 아저다 냠래제 도스제 아니 디게 날야다 페마토베 저도 좋아래 라시 디게 랍제 아니 요즈지리아 도리 마저다 안데제 양 카지 등 신저 열이 양 카지 무신다 메랄 신저 열이 다 좀저 되는 용어네 저는 카지 아니 종기를 몇 개 개심을 안 줘다 사실 아니 란조조르베 기계심을 안 줘요리 도도라제 가시 소수 공수주제야 비게 넘리대요 넘리셰 비게 나 소수 공수주은 도시제 아니 라브라드냐 아니 지게 모두 다지게 라고 동제이네리 아니 지게 상제이네리 다른데 라면나서 다지 생게 가릉압디 가라 소투니들이 차도요리 어디데 시제 펜토상은 이제는 야 도저 지게 규제 투샤서면 알아 가서 용구도
4: 안 게라 그런 소소 차샤비나다 근데 소래지기 소유 체내 다 지금 뭐이 내면도 랑교 조르 뭐이 내면도 이제 체내 좀 나요
3: 레라 다디 나이네 랑교 조르 배 지금 치미 국민들의 토비아리 다가는 신기 랑교 좀 그다

0: 중국 동안
1: 응라 린 비는 차시하는 안주 탄다 도시키나 주게다 소제 칸디나네 레디 좀 진행이나다 그래서 봐 주고 주베기 지기 미리기야 지기 배주 당야게 된대기야 자라딘데 쇠는 동안 니네게 아니 안나 주다 군데딘데 방우 쇠는 동안 다디 쇠베 규림 나와야 지기 그래서 그랬다 소소기 진행이나 디고리 미슈고리 니네네 응슈고리 숨네이나 다 디토라야 그래서 그랬다 급제 돈조대 다 가장 차초보다 진주 야고치 고르바 돈조 그랬는 거
0: 근데 다 돈조 지 그래서 그래 진행이나 다 돈조 맞아다 돈조 가는 안조 김장게 다 지기 상마에 잡혀야고 요 디가는 야 로지 숨지장 안조 가르쳐야 돼 이내 마타 슈데 마마 트라지 오라 디제 마이바타 사네라네 네 퇴지제 투야가 딘제기 지기 펜준이 갈야 펜도양은 초지네 간도 수균 그 락시데 송교여다 균제여라 펜토도 혼단 좀 간도야 또 레가도 저 젠 디데 제프데
1: 어라
0: 간도다 또 자가에 본바 지기 가래 제지 강건 좀 저기 자가에 본바던데 다 지급 당문이 무슨 뭐 시버스 쇠브레 다가나 신게 다지게 미리 다가래 소리게 네지게 지금 처음에 되게 야 자게 담아들에 쇠버려 응 다도 지금 아주 소야야 다지게 가면 뭐 다드네 네 치대를 지나 다지게 낭서도 알로 되는 가게 다 냐자지야게 네 아지게 럭고 춘주든데 어든데 뭐 모두 혼자 다 가래서는 지내는 안저 지 고림네 전에 전부 나셔서 들을 때인지 혼자 냐자 그런 단위부터 하고 이제 어디에 손에 먹고 돌아
1: 생윤에게 땅 안 주고 되냐 그냥 저기 자라 망고 진행에 강윤 나오지 송기 디르베
0: 제일 땅 안도 태가 쏘아서 지라 매배서지 망체 강윤 장장제 제다 지기 공부가 이내면도 침장가 이내면도 다도 저 간게 녜네 nga 안에 가셔 로지니 구구한데 안 정년 나와 신는 거 주고 구구아 어디에서로 차도 어느 어떤 데 이제 다시 방한 이제 돼. 응아 저기 망치에 가려서는 디 수준 그 소단디 망치에 럭동을 한 이제 소야면 이제 그 주제 다 이제 이제 다시 쉬운 거다. 어 어디를 먼저 세부디 간 거 럭동 지 당마당이야. 안 지게 들려 럭으로지 뭐 차샤비는 안 거지 틱다 차자에다도 저 간 거 천대이 봐. 안 지게 럭으로도 저 거의 원도다 배제다 이제 쉬운 때지. 응 안 저 지게 매우 담보추 다지 공고능 희제제 가용용제제 도시자다 제주베 등조하고 도구도라
2: 내가 강식 제야 대체베 유림 나느야 가리 망부식 도야티니 아잔 주미지 히링 안치니 제나야 된지 슈베 공주 노부점들라 코나치 상수 차례 뒷나발 가리 같이 유바타 상수 차례 나베 유림 나느야 소보야 뇌시 같이 유바 텐기니 킹기 아유라 제난 하나 소냠토 직세난
1: 땅 안주 그도세 대비 규림나에 마고지 근데 군데지 세나 유나 아 어야 혹시 세나샤 삼마도 지기 대기 규림고 다 하고 말발 다디 인지 군데 이내면도 양 소소 나온 비주 제야 이내면도 돈조 직 세베 규림나야 야 강에 먹어서 도움으로
0: 아들 다도조 지기 대조 먹고지 기다 지기 럭고지 나래 잘아 가른가 비네 지기 그나저나 저는 답도 모르지 삼버다 권세 저 아 섬사를 지어 뭐서 당 안주 비게 지기 내가 제인데 지기 체던 냄바 뷰가다고 지기 드네지 속고 있는 하장가 강에 전부 요리 지네는 줍저도 된다면야 개워 아니네는 비게 지기 지기 수두는 지기 70번 리디게 지기 비게야 다지 고림도 무슨 야고여 어디 됐어 아 들려야 지기 14다 냄바 아니 지게 남규기 다지 공이 비서는 데서 저리 러브서는 틱다 찾아도 좀 나오지 띵루자면 쉬어는 연구요만 더 강간을 야 아니 지

0: 피게 차다 대바 어딘데서 그거 제가 딘데 샬이야 아니 지게 믿음은 레그진이 지네 능규를 뭐 쉬고고요 그래 능규를 그러면 지게 잠자든데 지 속은 뒤지 튕튕할 땐도고요 말이야 나 배는 지게 배는고 까마든 주지 아주 세비 있는 너무 그게 돼서 그러지 그게 된하면 좀 당고 있는 직구 딘데 지 소신 그거 있는 당타마를 일이야 가르된 거고요 그래서 리멤멍시 된 거고요 당근은 신경 그게 겨울이 갈아가는 지 통고요 Tene nipote ena chi kui di kuta tozo tik chazay dike shen kukuyore. Tikel teche ena chi kui shiwa la shiwa, shiwa soso la ya kyechoo mandra shokto ore. Tene chowla chowla soso kyechoo mandra shokto tik chazay tozo kanga chenten chi pika ya kuala tsui kuwa mewata mozo sum nangshi. Kaji ena sungma da dine kashayi ena ena chi ki pecha tozo teche, ya nguan to dine nal teche. Ta chi ki dukri chi pecha di di di ta kukuwa, dike tse ena chi kukuwa. 근데 제가 쿵제부지 소고하래. 근데 제가 강에 먹고 하래.
1: 다도 엄마 제가 간주다. 차례 신배도 만저에 지기 지난주도 쓰다라고 돈 주세요. 난 것도 좀 봐. 직상 제가 돈 좀 망고지 지기 차례 난 것도 좀 해야 속으로 내가 전부 유일해.
0: 다 속으로 차시하고 나 갈아다 뒤 내가 전부 요래. 내가 전부 요거야 가래서는 직 상대 내 상가야도 도 인수거래. 산데다 지게 따르든데 제 커도디 제게 뭐 따르든데 제 파고한 제는 거디 텔르디게 미버데 제 제가는 미버디 야우라메 어든데 지디야 근데 야 산마다다빈 산 파고디 야 지글한 거네 디 야 지글 내고요레 거지게 야가 있는 저와치디도 아 가서 갈야데 마차양 친구로 오다 문나 견데 지야 상야디 뭐라 아 다가는 신기 셀레 있는네 세 차세도 좋다는데 잠바이나 무르시냐 보고 걸어봐 무슈디 도인 수거래 무슈다 세인이 뭐 뒤제 아니 되게제 아 그걸 줘도 예제 메라장데 아니 무슈디 예고디 무슈디 도는 줄 도는 줄 아 배디 야미 페날야다 지금 마차야 라서 아니 지게 가샤라벨로벤데 나로다데 지금 기샤데 라벨로벤데 고삼사 소날이야데 배케나 마지야 아니 저거 셰야 라서 거든데지 디 미처제를 쉬운 누가 그러시기도 어 지단적으로 준다 디 속고 마대부 소부터 땡게래샤 어 배나 지금 미탄체도냐 저것도 세는데 다 잡이는 안 거고 셔야 되는 거이네 소리 캐널 만드디 차도 저는 거이네 저 최고다 등산 가래서는 숨겹지야 특시에 야고는 장자야 배나를 니마다 정말 럭 쇼고야 선로 칼칼해야야 선로 나 지금 걸 거야 선로 또 저 야고요 어 딘데디야 지금 편도 야고도 뭐 맛이 독시 첨부요 저도 전날 다이네 아주 상글에서로도 뒤균도 제대로 자네 도서 그 뭔가 제대로 싫어 제대로 되도 싫으면 되고 가래 규르부 접두부 동안 사와다 내지 되서 봐 어느 어디 있다 수볼에 갈아간 잠지 뉴욕이라
1: 아니 대돈 기나 저기 딱 공시티 주 제제 기나 저기 다니 거기 망초 망우지 디나야 지기 내쇼기 내든 탕수 토비 되서 봐 아니 코난 저 근데 송도 왜 소소금마 용바판에 주유 팬더 지금 중으로 봐. 나 지금 다 등기네 지기 아보도 먹어야 是 봐. 지금 소소래야 락제지 자 是 봐. 이내기다 뒤뜻 뒤부치 소소 난다.
0: 인젠 다디 가라간전지 팬더랑 이제 락시디 장제 다 가래선 신뢰가 쇼려야 아니 용보사서 쳐요. 건전건데 신뢰 조제 지 아니 디버로리아 아니 락시디 장 안제 대신지다 직접 매비자 거기서 거두요나 거두 자서 드려 드려 미 망은 틀려요 말이야 어디려서는 제제 아니지 건조원에 잖아 지금 홉스가를 쉬어디면에 얘네래 신뢰를 쇼려 안 거두 친셔적을 내가 대 야후도스 거 강가지 가우유도 어라 안제 대네래 뒤모에네 저서는 이제 카진 아니 지금 그거야고 후르존 사도도 다 가지 배서서 라시에게 아니지 제시 토벌래 레지도 소소소소 소제네야 소소소 아 야고 쳐도안 뭐 장제페 용보 포구로 와 제로 어든데 이제 다 카지던다 시그즈도 와요 제긴샤 제긴제제 대교 소소소 공수녀데 나 레스도 와 가지고 빈자데 여 혼자 소소소 날야야 지 레제제 미카셔스냐 소소 장제페로 와 어두스제 대야든데 어두스제 다 가라 간점지 hopso kal deya ji je mongu shi je be deya s men le yin ne yan yue mi mongu je pe dang an je la chi de sa me ba ta ne mi le le bo ra mi le le mi xie zan ko zi chi je xie be gong zi ka ji ne bo wan du ya suo zhe ra be bo wan du be ne mo di me zi ji bo wan ri de ko de ne ten ten ra s ke yo ma ro wa an je la xie de mo di cha zan ko zi xie ro je ne san je sa me ba ta ne le gu yo da ji be gu ri ne di ri zhe bu li li ya pa be ju dan to bi cha bra che to ba ji la xie de 근데 카 야채설로 쳐지 아니 요거 받는 거야 쳐도 다 안가라지 매배 샤베리 내데 마동야 쳐도 먼저 심슈다 베저한테 원래 지유 다 이래 단다 지도가 카치 링시 만다가 겐베 아니 고마는 비제 야 될려 다다 담으로 셰제 야 부도 카지 냐스도 멍부지 야 졸라에 진교여 다 딜레게 디 어느 지교 마세서 레게디 독자린다 더러 티고네 전에 칠무디고 따와 인소도가 고로 연결이셔도 저 가르에서는 뺏는 안주 최지 내질 차샤비 있는 레게디 독자 입이 있는 하고 샤야데 당고 사지빈도 다 꾸미겐제 코란게 창소 나신겨 단데 사지 공부란 제야 요래 잔잔야 총고면 되지 응어세 되슈지 데 레셰 차단 요래 손에 저지 주디기 됨날레 거 요래 이 로주 차단 다가는 신기 아니 지게 절 로산자고 호랑게 샤신죠 다디다야 세상 거림도 면담 갖고 제스도 못 돼 샤신죠도 다가는 신기 로버는 부지게 샤신죠 고인도 근데 진짜 가서 갈 때 진짜 아니 지게 겨우 담보서 멍부 있는 제샤베 때 멍부도 안도 지게 낭출이야 디지네 인 안디 노샤 근데 독자라서 내 배도 용서 넣어 줘야지도 근데 사전에 비게 라마지게 되게 고려는 제 쉬우게도 되게 가야 안디 인지미지디 겨우럽도 근데 중보다 지금 인스도 저간이야 디샹 거야 안도저 도저 내 상보 인보다 도저 가는 데 해면 보지 동 카 지금 고마름 제 뒤에 간저 라시 괜 전부지 제 잡되도라
1: 어
0: 이내 간저 소스 모두 다 경우 제제 다 지금 매부스 간저야 로스 제 내제 지금선이 고저디 양다고 지금 문제 지다 간저 때내 다가다 간저 모두 원석에다 간저 냠마고 제고 없는 간저 뽑지 이제 뒤 야고르다스로 장고르라 뒤 제세 여유라
1: 이네 소재유보다 니네이네 소소기 직슝기 티기 제시기 돈줄이야야 야고치는 모습이나 다티 용야요 말바 상원에게 아니 그래서래 초니게 돈에게 간다 연대 야고치 보고요를 봐
0: 제샬 갈아다 도저치 도저 연대 매비이나 안도저 미지 레보다가 아니 지금 면접 삼 도스제 냐마 배워가 아직 먹고지 풍부로 와라 어디서 나지 리샤
1: 하고 동안 주단다 티나 저기 소재 강디나 용도 좀 아니 디 개고 침벽이 뒤인데라 남사 디 티나도 간다 응미리네 슈자리아 송교다 균진 체규리나 쇼뉴 겸네 수균기 소재 탈비 동구 제제 희진이나 송남에 가미들 봐라 다 디토네게 아니 기난주 무튜제게 근데 소래다 지기 소재게 디 야 야르다야 이네임도 야메나 지기 망소 망고치 디나야 듀나야 이네임도 디토라야 통고 그듯이
0: 다 디갈야 간도 수수 원내 전에 모두 배제 제대로 지며 일 가래선다 지기 간제 바르야 이나다 대야 지기 유고고 전제들의 망고치서 디제게 제시 등기율 다 가래선 디제지 유고 전제들의 서비나야 예용게 미망고치 레쇼제 콘소 지기 가래 쇼라야 다 지기 먼저 주제든지 디스 뉴 딘데스 이제 뭐 유고 전자든지 공 켜보 여봐 당고 멍시디 야고 먼저 쓰드네 안에 주제 된제 공 켜보 소야 근데 그 체지 된게 유엘라 이제 니 예용 그 되게 야 저에 받는 다 레슈 중고로 봐라
1: 응
0: 어딘데지
1: 안세기 노디온 코나 저기 아니 지긴가 저 표기 때 디데 절라 친주 딘데 냐차제야나 녀부능 동안
0: 어디리샬 간저 라시들 뺀녀부능도 이내 간저 단다 방쇼질이야 저 코나도 피디 좀 바지기 자라 좋아요 요 말이 아니 디 좋아요 말이 피기 좋아요 요 말이 생각 저 자라서 내 망신 아시죠 장자로 좋은 좋아요 동안 딱 안저 쉬고 저다 디 디 처음으로 디 자신 뭐 유배 전화 좋아 드려 손자 안저 유고 그다 전자든지 아니 지게 남자 카 망부지 두 삼다지 저제 잘고 이제 아디 가셔 주제 때 딘데 그 제치 다 지내는 안저 수준 그 라시디 균지다 니네 나 지 딩두도 저가야 아직 처음으로 다 제집에 거고 지야. 나는 숨내는 시중고 다지 커버양도 선내면도 대대간의 삼노다. 응안저 제치슈도 소리버들이야. 아직 통진화다. 대 균제도야. 대간이야. 지게 소소인 게지스러지 어제 저도다. 지게 소소원에 전에 배제제도 재미.
2: 생남소 홍돈행게 센트바티니 균주 노잠 체유 공시 경고와 노부점들라소 공시티 시제네 최고라 제르 슈베 드보티예 티린킹안치 리신 지점 타라시기 리신 소정바타 좀지바 치린 좀네 텐게냥안치 리신 세나바 터치나 슈기 나나소 지메 리신낭 양게지요 텐게 구슈난고

0: 다 쿄레 터브루 두스가데 아니 짬바이나 니에 주요리 추송스 덴제기 가조 중제 샹충다 리군리야 대론집도 잠바 기라니게 디킨격 멍멍합게 치지 콘즈 모봉기리야 교도르 두스가데 까던도 잠바 샹충다 리군게 가능 신제제 소소스 풉다 아니 핌동 푸지 디게 키니 반르기 아니 주주대야리야 고데브리스 반르게 대간리야 라과윤리야 간다상도다 라과예리야 지긴 주니기 뒤게 레지셈니 칸에 nga dungu dungu chobshi dusgade ni shebdaga lungna ji gemni sachi tochi namla chuni namsa duge khangyo gi ninde oe nyambachi chabres daga shangchun da legun ge gitda je ni dikhingyo ge mengmeng apke tije lengshan chulin ge memda zinga simres songja ge meme khonzo shar yong bton je pungru yeyun ni le ya khate ni 샹충다 리군 디니니 즈스스베레스 코니 춘 즈윤드 잠바 다다 슈른데 아니 몽구시다 겹자 멍미 십중 업츠제지 르기리아 즈투 마도 지기 샹다디게 실로리아 레제 멍멜 하마디게 소스 파 몽궁자리아 말로가미 좀베레스 갑드드 잠바 송장게 사보가네 샹충다 리군 봉르기리아 츠차베 토니 첸달리아 karma tu kemjo ge tarcha yu yu tar chu du zamba ane khonzu mogru yip di ge langne long che che ju gi so de chi cha ba des shang chung da li gun kun ni ni mogru ge le ya sha sha le chin num num le chin che bi ne le ye go yun go chen jo ge me mi ki ne be ya ge lang ga che bi ne le ni yo ma des ju ge ne sa bo kan ne da ta ya ge da che chin ju ji yu yu che che 경도담버스 디임비이나 쿠니 카샬 때제 침비이나 봉루 네 샤란 조고야게 다담버스 쿠니 카노블로제 침비이나 봉루 노블야 조고야게 다담버스 네츠디 공순생게 사바간에 돈드 잠바 레지추르마 샴츠드 잠바 카네 나 둥기 둥기 좁시 도스게데 네 샤브다가 사건 나고디 샹충다 리군 가바 침비이네 디자리아 아니 슈크침보 갭지 니메오 마동 비차브레스 코니 봉르기리아 남사 낙투미살 신조기 기리아 초시리아 미드지 토야메바 차제 간사카리아 태샤 틴조기 나롤 츠브레스 겜네 요녜테즈에 통주 메자 샹퉁다 리군 코니 닝암다 기제 소스 봉가리아 추 칠로자기 삼로코레 마샵 제제 랑가 최근 돕지기요레스 다가 톱자 고부자리아 삼인 바르게기 게 첨부지 겹두잠바 쿠니니 도게 최매베게기 게기 니가로 업도나를 양부딘로브레스 다가 업도 디쇼니리 윤조기 제규 유린 키니기 미게 아니 제규 유린 겜니 쿠니 심체두잠바 소모라가 타베 담제 린딩딩가리 윤조게 량산 출링기 봉가리아 자갈링가 심버레스 갑드드 잠바 송장게 대자를 때니 다동 제제 뿡루숨부디게 마자가 단자 반르게 소스멈디게 치니 리간을 버심버레스 코마 멍구지 범허도 제제 팜과 침부시다 좀버레스 내내 송장게 망삼샤 군진 징디게 꼰둠 우고르게 나로게 슈제간이야 림브는 신시제 때 갑드드 잠바 코마츠 샹퉁다 리군 타쿠야 담니 진비슈가 용버레스 송장가 람사 코닝니 담야기 타쿠 쩌르주 소소 응어메 차캬니 가르시게 요레스나
1: 유사야 타카티 체체 징리던 두잠바 도스케데 마치카메 손자 버드키나니 공게메스나로 마잔제나 버드키나 주숨기 체니 나스네 암존알 고제 리간리아 구구 슘슘제제 수어신 안조다 냠도 딘진 돈좀 치지 유데 다리 구급 딘데지 마 준비 긴게 두스게데 레스 게시 다리 간순염도 리딩 카존리아 페비나 나 까부시다 용아
0: 두스게데 셰드 잠바 코니게레 뻬무 쪼제
1: 뒤도 잡기랑 쳔니 나스네 팀모 멍부 고니엔데레 뿐종아니니 레스나 멘조지 손자 원제슈야 구급 틈모소 아주 기라 딘진비지 임베 시에다데 원네 땡기리샤 나니게 상부 상원 마주 제제 남리야 버지다 살리야 동작 빈는 신세제 짐진 동도 제자 데리키나 주 심세드 잠바 속도 그 제베제비 인네 돈도 양규면도 요말 이내레 키나 주 딜렌 덕제 구시 침부 제제 넬레나 게시 님부 구한 준 세다다나나 랑소 르동게 샴디 슈제 딜렌제 삼루 나니 메비나 산르 주고게 콘큐하고 손자 군진 담베키랑게 나니 수다네지 파로다나제 산르 곱다슌 겹주슈가 요야기 카틀럽스 제너슴기 제자 군진키랑 토리아 디버어유 두스게데 예치드 잠바 송장게 딘제 임비나 버드기나니 니가로 테네 예그지 데야 미지 때문에 신제제 쇼고야 요마리 송장아 임비나 데야 저시 담상 고제 대인다 도스크데 랭게브레스 데네 군이게 기랑원에 포교가지 게시 페르게 곱다슈니 겹주제가 마요미나 나니게 코심제 군진초알이야 진비슈아요 비치기 도스크데 시에브레스 송장아 갑시다 존재 군이 군돔기 의구나로야 된지슈니 또다 창견 늘린체 고로사바 차잔르르다 따산니 제브레스 다가능신 코르마라 동다 푸쿠르체 군인이 리셴부터 제가담브레스 군이 따신제 아니 두두 잠바 랑가간리아 랭산 출링기 버두다 송장기 카시멘교기 아니 거디 심나리아 서시 두부여스 망다 리셴리아 조체두 잠바 디 코르마 디게게 항산산 제제 군인이 리딩 카르조나로리아 수브리스 판주게 쿠니 컨데제제 로욘바체 게츠드잠바 샹퉁다 리군게 가르시게 여레스나 만츠테그디게 남고레완리아 겐로진예지 손자 소수수 돈본조야레 오에민두 두스게데 시드잠바 판주게 분조키라니게 딘데시야고야 카르레 두스게데 게츠드잠바 쿠니니게 송장게 딘진기 라야 서부시다 Cengi yuwe kwar shebris, kub dutu zamba fanru ge songgong mindi, gyo choktu gyurbuda. Dinzin lagya, sabu dinze yun gyog michi yinbi yina. Nganzu lente liya, zisun jeje, rinne pebje, gobda shun, gyabju shuga, gan gyong gyo zhugri. Tuskide shetu zamba kuni nige, ngani ye dunda di zhubiak chetu yonbi. Tuskide shebris, tuzi sheni, cain dagar ran liya, kunzu ridingi garna lo liya, doge gyemni, sanyi nam lundu zamba, Khonsu sumga nyamdo rinne pabche sungjangi pungalaya shardya yoni pyoom sali zuni kuchachigi yoris. Sungjangi khonsu sumya lanje guandum uygur nalolaya dendishuni dher chubris. Khonsu sumge dogbada tizum kakgej majeba kashi nimigi ina sungjangda pungdungi nyingdam sansan bubumeba sharichigi yoris. Tondo khonsu sumge gunzindigi mangdangi ridin karzongi galaya Dendri shuni, dada lenguo tuzi xieni, sungung ming la sobe, langshan chulingi gunjin digeli ya nilin shubiris. Bungru sumgi mengmi digeli nilingi nyamba dendri wanzam dribiris. Totu zhu cedu zamba fanru ge gongsun shen gigan dibiris. Sungjang ge le gongsun shen fanru ge gigan chir chuji, namja ngambi gi tuda, ngigtip lup chu zang fanru gabishita chumbiris. Duzga de ni... Nimi kashay naloliya da kunzu chukso digi rurusu rigaliya yungyo gin dhuda jala doje gyaju la sokbe chegu digi rupcani changma nyamdo ruru jeje kunzu tonglama galiya megyamni kunzu sum sungjang la sokoda nyamdo langshan chulingliya chenpa yimbiris. Sungjang da kunzu poko digi langshan chulinggi rindabliya leni chutuzi chidu zamba damren dramgi lamchin gangliya Mitop chimpu shibujige sungjangliya kudu shudu zamba sungjangga lamsan tane bambni kwaya gyoje.
2: Girang zenla karish uyo, yucho karimi imba.
1: Duskide kye shidu zamba mitop chintige.
3: Nye mingliya.
4: Duanjing zhusiyu,
3: jamaaba imbe gangliya.
4: Arsebu sungzang, mi shendage.
3: Kisi ris jeje, minto gyibgore.
4: Payu imbi ina,
3: zhuzhou neyi,
4: namju jangcho ne,
3: taku je, chogiga yu.
4: Talo chiga,
3: nungi lagang jangcho ne. Tayaguchi kutubchu.
4: Di yinbi yina,
3: bundu qara,
4: dung nang xin jita,
3: suhu yongzo liya,
4: bu nabu,
3: ganjie yomari.
4: Gwane shugubudu,
3: chizichu da,
4: 미분에 개배 간부도 치즈 겐도 땅고 토 간래야 수규 링구 윤배 따디게 니메르라 레와르똥 랑가 제투구 유자 장조리아 깨다치니 따조 참모연발 생각할무스제제 민다요레 따디 임비나 징계급기 개세기 칩진리샤 니에 동그릴라샴네 따디 구비 윤감 창마야 두도 차베 세니에 깨다치비네 무수단드부도 제투모송 따조딘 군진키란리아 뮤딘리아 조제 나키나즈 기도나로리아 슈가 용부인데 량저기 루노무리아 창교기 정도 종기 규윤도 잠바 뜻마야부제제 정상 따고 뿐하게 따디 포스 니에 따디 랭산 솔링기 송고민기 레스제 시에도 잠바 콘즈 만비단에 깨제 독자든지 몽구시기 디게 14호제 슈누브민도 나레 뼈타제 징안에 주디 년사 슈가 용비 두스크대 시에브리스 송장가 때도 미디 샤깜부 임불라 너니 부처레스 디치츠그 남바드 컨데지어레스나 짬마스르마라 짐시시 드로교바 레워르통양츠 따고레 렌김미송버 키스르세드 지인암 도스케데 디여임버레스 송장게 단진주기 미신다다 만다지여 툰드 잠바 샘띵네 가부춘제 딘제 임비인나 나즈님도 리딩 카르송레야 친제 주두제나 다그리 도스케데 시에츠드 잠바 단진주 티제 언네 콘조 줄르데니 Sirji tamdaan kye chadu zamba kye ching chaogay la sogwe gunjin dikege konzo ya sujaan taani dinzin pogo donzum khaanla ya dindri shubiris. Sungjaan ge gunjin shenda dikele ya fanrui da xiang chung ligun dikege ngodro shubiris. Gap dudu zamba duanjin zhuge le changma ya gunje shubiris. Di chamla ya an konzo ngawo chi tongni demdre gi toto shambiris. Gap dudu zamba rizin karzongla ya cho shi bodu mangbo Gyunjie meb jeje donzum jeni mitra mangu cha zang sung jang ge li yun da tau zung wang liya kangba saba gyaya da cho shi jeri soko ya gi ngen jeb riz. Duan jing zhu ge le yang gyar dadi gizhen xie zang sung jang ge gang gyo chu zhe jen dai zung zeng to zhong gi liya dadi gde yu me gi ne zu jize jiga dangba yinbu riz.
5: Gapu Guri Putu Musungwe Dunku Chakjian Zum Jung Siake Chungo Dumku Siche Zam Chudi Gunki Niawang Gupe Gur Gurji
4: Sanga Namaso Pongdo Namaso Sandruba D. Yimbe Yina 中国着前增重西空道给中国等局势也个增重的流家的接不接不得的。第二个设计行事也个中南的前选择大概是一个因列前的增值当中国这就这个数字嘛大家也别当是不是前个那年七点半就来一定的列前选择。

0: 사기 봐라. 도싱라 퇴사를 밤에 진신 집은 먹어줘. 주장자 인상 안에 주주상 안 봐라. 현재라 넘티규 주장자 내고사 뒤에 주사 주 봐라. 암도로 강마사를 볼게. 주장자 내고사 니네 우사 뒤에 봐라. 넘슝라 잡숑 밤에 진신 퇴사를 볼게. 주장자 인사 시내 주송 봐라. 소종라 잡숑 밤에 진신 퇴사를 볼게. 주장자 인사 안에 双사 순파 타르르 가마차범네 림신 차부총범규 저자앙자 닌사진의 중니차니파라 띵첸라 퇴사범네 림신 차부총범규 저자앙자 순사총네 주주사제파라 호롱라 주마무호네 림신 퇴사범규 저자앙자 시사뒤네 주구사제파라 만금라 주마무호네 림신 퇴사범규 저자앙자 안가네 주구사니파라 저공라 주마무호네 림신 넘티규 주장자 시사 숨내 주구사 뒤파라 자유라 주마무호네 림신 퇴사를 법규 주장자 주피네 니슈저 숨사 주파라 보종라 주마무호네 림신 넘티규 주장자 주사 안가네 니슈저 숨파라 메닝라 주마무호네 림신 퇴사를 법규 주장자 구자 구네 니슈저 니사 지파라 야자라 주마무호네 림신 차부총 법규 주장자 구자 숨내 니슈저 숨파라 나가자라 주마무호네 주장자 레호사 뒤내 조사 지파라 예절에 주마무호규 주장자 시사 시내 조제 장아파라 넘링라 주마무호네 림신 퇴사를 법규 주장자 시사 중내 조빈사 구파라 딩르르 넘탕내 림신 주마무호규 주장자 시내 주주사 숨파라 파르르 차부충 법내 림신 퇴사를 법규 주장자 레호사 숨내 구사 구파라 소나라 차부충 법규 주장자 숨사 뒤내 중니자 숨파라 냐남라 퇴사를 밤내 림신 주마무호규 주장자 시사 숨내 주피사 니파라 퀸스를 퇴사를 밤내 림신 차부총법규 주장자 추사 진내 주부사 숨파라 뱅구라 강무사를 밤내 림신 퇴사를 법규 주장자 레호사 진내 주사 지파라 하즈를 남탕내 림신 주마무호규 주장자 아사 제내 주빈사 제파라 니모로 주마무호네 림신 넘티브규 주자앙자 응아사 시네 니슈차 니파라 세글린제 변대제베츠 주탕 진도급베츠 니슈직닌디 넘시응도 슈차라
1: 디카라니 배정 롱치 년치 예궁 배겐 롱치 이
2: 绝顿吃着腿肚东边塔各只思绪地内塞着起滚队生根儿盲催托念索滚穷努儿皮围行地内前他的契机三个错别李森地内盆穷龙城年轻领户腿盖龙城起生根儿滚队滚穷斜别李前银
3: 你对于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
1: Dine Sita, Gigab Samnuta, Lunju Kasabi, Lado Kabaki, Kongse Tiwaki, Leni Kanga Pepsi, Gigabi, Kasab Gajung, Longju Checho, Toshila, Warnaki Jokuta, Kenchin Rinsila, Wor, Shedon Gigini Joku, Shibjan Nantu, Jungu Di Tinki, Leni Pimme, Lujin Nuro.
2: Jungu Di Tinki, Yunji, Lado Kabar, Chengsi Yarila, Dinja Yula, Sogjang Kordi.卡巴尔塔安大毛诶，列出去了熊吉尔英杰些，就在龙时间呢，铁东年南坎地西桥，卡巴尔塔这一样日子起日几个最巧。
3: 喂，天呐，快出春节穿了休息。
4: 卡几呗，住六呗，出去好些住呗。
3: 啊，第一。
4: 看叫年南卡巴东大，你不得参详。中国古城街卡巴东大啥吧？哎，卡巴东呢，千万莫错了些。
5: Tatanebe, singing Tobolinki Gungamsa, Tatalangene, single soapy, Lizentini, dig a pendulum tiny telegon, perke long tinky, sung your gundu gunjon shibi, chili listen the ship. 180 Lizenian drink shooking, Benjohi.
6: Tingye Gungamsa, Malizenian drink shooking, is young Jinye.
5: 생리게 팅디

0: 生个那么错，听的贫穷农村年轻来空，票改农村去，生个官队官将写白来钱，寻咱们大学个人，来咱的总之跟困难看，蒙给不拉他，是不是？钱贵难看，你们自认拉他，不算这么多拉人，另给学点结果了。
1: 平均农村年轻人口票改农村的，他的农村落地来钱收银。下面俺老家的团结组织写不来，其他的男生送把县城老家的过来伢人，我都去给我呢，肯定是来呀，县城老家事故要得，养呢。 县城老街的七十四年的去年的肯定就是我送过的是呢，芒果春节拿了牙医呢，县民团队就送药的，芒果春节肯定送的吧是呢，他们又把短脚筋贴了，县就真把我送不得，他们又把短脚筋洗白送的，县城老街的可转三万九百。
2: 对，对，对，什么样？我老家人一般，我老家人不的，俺做了呀，谢谢那我的。对了，县局真把我西北七杠七没的，现在老家给，他们没一百，可转电路给那么的，俺做了呀，谢谢钱我的。对了，县局真把我西北七杠地那么穷哎，太多了。
1: 太的，他也点么他不的，第一开始考完了呗是呢，最多我们个点吧，三万决定的了写不的，来的开始写不的，提了先就这么我写呗，来的你高外团点不的，点点送上，到底呢，最多七百个了，肯定是过过是呢，我们点呗，决定他，密集呗，团先知嘛，点不是。
2: 各个月月把的，谢谢那我的，大钱呢？俺这县城老街现在肯定就了可够的，俺这提了呀，七十几下百块钱呢，俺这点边呢，今天就下那也不要得剩。他们准备可转点不着，没菜，乱了没菜，最近七百个了呀，那最近我们点边决定提了，先准备给我点嘛，今天就了可够要的，空给。
1: 李前叔叔拿来，俺做村民这边找老总去呗，居民拿了呀，县城老街的车忙大着，我这趟，老总出不来，别呢，俺做前叔咱们徐伯爷呢，听啊，姐姐一个南下西北搁不了呀，那俺做到了店边搁不了，感觉今天就完了，天了，今就一带。
2: 天嘞，俺呢，我端酒，民酒把呢，女婿哦，西北各不给，七缸汤不了，西北，天嘞，金酒就应得，西北的爹爹，现在老家是完了，这就我买够了呀，那三句送酒汤白拿了呀，那明细一个那么个结束酒杯，一个酒，预备出的单间，给你，现在老家个菜的价，七百够了，团县这么带，给你，金酒一个酒一。
1: 难哎，明显一个那么的，我都就为一个的，俺奶要的，俺吃要的是呗，团的蛋白，弟弟，现在老家是完了，俺现在俺都拉顿我这西北胳膊呀，你在七港顶的就完了，西北古巴我讲的，两趟七趟的那趟，听你七个拉的硬西北，七港汤不的西北，西北古巴我讲的西北弟弟，现在老家是完了。
2: 大大个那些俺做，这个老总七百个不啦，东北尼啦，东北对，上么那么啦，恰家伙，铁打一家之外啥西北狗给东北尼啦，东北对西北对的，俺做县城老家是完了，县城老家给本地的他妈，听俺做老总许出不得，俺陈水有钱多，加起龙井三百八那么啦，我这咱们七百银，钱咱。
1: 县城老街三的，得说县城老街的菜的，最近七百个了呀！那我们蛋白绝对来，先真不就不得不如，靠规矩的蛋白完了。今天送单，那俺最想了呀，别人你咋子小狗吃吃，我就说不赢了，我就开办送单这边的那了呀，别的送那的，忙我通过的，下个去吃那干点的，所以吃那上面说些不得不。 사사 대월 체베 샬루 눕장 이와 이나 내는 해세 샹외소 되네 간대 공부 여래 시베 된다디 때 되네 현대 하제기 때디 자제 심해 걸로 야이나 해세 소조라 야이나 삼해 공부 내대여를 시바도보다 다다가는 신기베나 되기 초나 근리 때 도나 지신 나제 티시바도보 룸바디 되기 초나 근리 유바디 땡제 현대 하제기 자자 되네 도나야 되네 지신 나제 유바딘데 땡바도보 다가는 신게 사세 의나 라사 쪽라 칸데 장나 세라 티진링 유시바도보 다가는 신게 디니 슬붐데 디니 르붐 인시바도보 나메가블라 시붐 인바 댄틱든 침베가블라 야이나 딜레 시엔젠바데 라그 품바지 인바 댐바도보 디디글라 야이나 시엔딜하제 스그레 디니 다 라제게 튼주 죽주 시에벌레 치다그 낭스 숨바 시엔딜하제 시바데데 시엔 카르스나 다 라제게 체티다 공도 시에베 치다그 낭세 대다도 모두베 경기 죽주 시엔시에베 겁려야이나 다드세지 악근 소려야이나 개워진베 탐절 하제 시속이 여워진데 재능샤 나래 체베이나 동조 창마이나 개베 리시에지글라 퉁구도 폐지 치루디 양마나 개워진베 탐절 하제 시바디 폐지 치당디 나도 능구 니리 초에 초에 야이나 숙치베 토네 베지 지그어래 베지 지그 유자 나대린 칭아 안주 공도 두베 낭도 티다 라 머두베 다 하제기 코든덴주레 시에발레 개워진베 하제 시바디 모두지 제국도 빼나 능구 안주 개제난딘데 시에그루와라 카나 시에두 레라보 여아리 이네 자주 더 깨고 죽나 하고 열다 세야로 소비가 깨져도 중간에 딱 봐도 시액으로 봐라 그래서 밤에 부글이야 로스라든데 겹에 겹을이야 아주 깨져든데 시액 말배 부글세야디 깨라고 열이 이내 쏘고 죽나 내라고 열 말이다 세야 깨져든데 시액으로 봐라 재산 내라고 열 말이다 시도 전에 부글 깨투보자 뭐지 나 부글 초와 이내의 지초 용기 차롱제라 되네 두구르체라 레가 벌친 체괴베 럽자 랑자딘데지 댐베 코든 댐바르 와라 베디스나딘데 야베는 아주 베샤베나 겐세야디 괴라부 여아리 이네 윤데세야디 자그충나 자라부 여마레세야라 소베 깨자딘데 크게 나라 딱바르 시에그리 와라 베테다그 나라야 중에 이네세지 두가라 이내 시바디 콩라야 모두 송스바능시 미투세월 주베 다지루와라 장양 시베가 나동 모두 체브레 베티당 나라야 중외 데니 라부세라 소바 라부 머인바 레 라부 머인세라 소바 돈돈은 가렸으나 개워된베 민탕 직소리 제자 딜 개워된베 학제 세조르와라 다 개워된베 학제 세디 콩라야 시에베 라부탕 라부 머임세디 군인이 개워르발라 개워레 제자 대소기 가르쳐버렸으나 대소기 크게 나라 시에베 이내 시소기 첩체제 어지튼 개워임바 때마딘데 지금 고와레 콩두샤베 빼디리디 개시인 안주 이도러 펍 이도러 펍에 머체 개워진베 하제기 체지자제 응원베 규체나 카네 시에라데 퇴도 교가 푸고 깨라떼 쏘까 꾀 꼬라떼 윤댄 자가 양만나 윤댄 티다르 미시바드보 빼디다나라 충외 까와 탕라와 다가는 신기 레바탕 셴바 셀소바 통도 탕말라 카데스나 퇴도배 민감 민스네리 겐데 퇴댄배 민탕치 샤다르와라 제다 화제기 체기 개워 짐바 시베 나바 디리글라 야이나 에네 나도 개워 짐베 하제 시 순괴기 좀제야 다가래
3: 생계 넘버 2 공감상 당대 캐남체 신심바 티니 Pen Jong Lung Jin Yin Chin Le Gong Pege Lung Jin Gi Lung Jin Lop Chi Le Chen Shi. Le Jin Di Nang Pen Jong Lop Da Chi Mu Ge Gen Chi Mu Wa Chi Lin Do Ji La Ni. Pege Yin Da Chui Ri Bie Guo La Chi Di Nan Xi Yue Bie Sin Na Yu Xiu.
1: Gewa Jin Bei La Jie Xi Bei Yuo Ji Dang Tung Ji Jug Ju Di La Ngan Zui Qian Yin Da Ji Zhou Bai Yin Na. Dadu seju ngakdu nangle dinde sungwa de, jeja ngame chor, jeja logba shik changne, chinga ji tun, gyawar dunba sej, dinde ju sungwa de, bile kundas chang nangma desna, ku chela di tupka, ku chela di tupka. Digab ki chese di rewe tunda di rwala, tup shidu dana zimbe tunda di re, che zang, Tukluwa sayadi, rehu chungna redebu rede, ta tsengwa chungna galay yore. Lelabu mare, sayagi tunda dinde chitema re. Cheza, ngame qabla ya yinna lawe chadi xie. Dine, gawa dhimbe tamza lhagje di, gawa dhimbe lhagje gi dhadi pergidu jaje, chime qabla ya jodun logba changma de, gawa yinzu di. Dema dhubula, xieba dhe. Tidang dhuwa jhe, dhate dung ganzu bera dhinti dhe xeaba yi na, yundian xie ka dhe jila. Yundian se dhe dhagar dhuwa la, ko xieba dhe che go chung na, dhinti gale mangu yog dhe, dhuwa dhuru mangu nyang dhe. Ko che go dhe chung na, chenpu tonang thang, samshi ma cheba dhamge, jhe dhuwa dhuwa la. Che dha, yundian xie ka dhe jiba la dhubu. Dagnan singi sabun dub latte jonga shiba dubu. Lamsu de latte chachidu goga shiba dubu. Dagnan singi ke limba latte chachidu tedar min shiba dubu. Ke linga chunga lelabur wala. Dai ne ke langba tin nungshin chachidu dini rupga chin kyuwa chegu chunga dadi gale kabur wala. Dinangshin, yin ke limba la de chajuidu tedar minshiba dhubu. Mangbu yore, ala, mangbu yore. Jayang da keba namgi zebe sumda ge zeba kaag nangla ya yinna, lakze chegi tungi jugzu gola ya, kongdu ngen odu, chebe nangdun te nangla ya, modu be, yuwa jesu dinde sungnangsha. Yine, nga diya ya yinna, Kajini ni su yun ki deshe tang yiwa jilu nang xin tang Kajini tu yun nga zo tuwa nang la ya yina Peju xindu chiwe rika jik zor sung je deshe shubha yin Da xianyang dir madu be tengi jukzu go la keba nam ki zebe somda ka zeba dinde la Dini gaji sembobo nam ki dalo nang je kinto zena Dikri diri redishin da ngode shukume Li zen di nang la ya Nga lhagje ki tengi jukzu xieba le sumba xiandrin lhagje tang xianyang gawa dhimbe lhagje gola yae na gaji pyoge lungzhin sambabo namla ngodu shubha yin. Li zhen qime nangla ya nga jinju lo dhebe chen nami xieba le dhumba jidu gola yae na ngodu shubzu yu gaji sambabo namga tudodu sanro na.

0: 탄더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귤
2: 세마블 현재 공감사 샴라 제스네 까망에 생귤 년전 쇼인 니듀 중공 중앙 흉례 팅타 제시 지게 광 흉례 팅키 리기네 롭첸 결주 지규로 끝에 동규 고르키 삼자를 빠짐 체네 결주 레튼 끝이 제시 삼자나 롭첸 리이 중시 땡기 체네 광토 저와 시송 남아 첨지기 롭첸 리이 제단 소개와 타 중앙 선배 광토 기 롭첸 타 사년 기 롭첸 튼주로 피게 동규로 지규 차고 제바 롭첸 롭수의 튼공 끝이 지규로 차고 제바 현대 바 소중 제규 지규로 차고 제바 계지 예난 기 튼공 지규로 끝이 여고 제바 제 지규임시 계급내 규칙이 제진이 수니 용자 제비에 정신령은 봐라. 진짜 개봐라. 지소 용기 로주체 두 동주로 지지 동미 숨지 순소니 세바티 투총불에 계자 직차 듄 파르웨나 로주체 틱세 체슈 두 동주로 중앙차 추세니 루유기 생도 터슈 되유시 계급 적시 주의기 정신령은 봐라. 진짜 당분에 개봐봐라. 적시 레리기 뉴르기 레군의 체 동주로 최공시 병업 중에 피차 추세마티 투총불에 계자 시차 레고 파르유시 신도 지나 소타 소세 총대 토 된베 뉴르게 킬레기 창진 겐진 랑고르 구디 제바타 망취 커주타 뉴르 메크로 메메 랑고르 소라 데니 신례 튼제기 제종 토블람 갸실 당 유시 녜동 자미 저주르 겐용 총계 기록신 록된베 듄듀기 레투 두초 제제 니슈니 초시 녜동 자미 저듄로 튼켄 기록신 록된바소 존네 미초라 미디 리기네 제듄 레투 두초 초바마세 레슈기 주브지 칠레 케바 제주 체네 로브자 탕케레수 레슈 시주 제자타 레즈 루지소 제유시 진데 고베 체 좁게 니네 니슈 지니 파라 예시 지게 칸 선주 슝레 칸키 주브지 제베 녜도 냠 제주르 점린기 총지 조린 셰바 후비 우한토 비오시 제금 예슈 라삼키 총지 제주하기 총지타 투미 예지 전주기 겐그루에 조된 담셰 비오타 서윤의수 진지 체바 소규 총기 고이님규타 튼조 냠타라 망세 냠듀체기 공비터블람 냠투 70체육시 제제니 슈니 이란 이슬람 최소기 최빈 칼리법기 이란기 뛰엔비 차진 케링급타 이란기 미리 케완 케린시급마세 에리 켈린락다라 마체코 이란기 대공기 차진워 에리단 최면 제미시라 호모스 초가창 라야 고문지시 마리 제주육시 유티게 태수 제제니 슈니 유렌기 신진 젤렌시치 디니 리신신 트럼프탄 카바디브리체디 조니뷰 리 뉴욕 투제체규 최다체 유치주시 젤렌스키 타딘기 투제티 균도 개진 조시버타 팅급 첸지기 피림티 괴디 동신 유치주시 제제니 슈니 프랑스 신진 마글룽키 프랑스 카나다타 유럽 난지 편준저와 체비 주림라 갸교체버타 카나다 유럽 냠지기 냠슈 콩도디글로 규규로 갸교치기 유치주시 카나디에 실륜 칸이 카나다타 유럽와르 중교라 초비에 나초와 저와주네 냠딥기 니슈 체로 동주 인시 주역시 제제 니슈니 예지 올림픽 우렌기 주시 커원시이 리빈토 년초르기 진지탄인지급 다디엔기 이시에 류제 젠소기 젠도 전주기 류제비에 소보 당시 지규로 통신체디 류제비 시제 교고 갤린치바탕 퇴송 초규정신기 젠도로 치자라 체비에 만내타 전주기 뉴진정신라양 섬시 체크시 취업시 대로 랑종기 제주전체 선인지회 망유골통주로시 지규로 통주체업시 진의 예배치 소지님파라 선인지딩치 니주저주차 숨구체업라 숨법골통주로 죽지중외 제주순수 폐육시 제제니슈니 선인장랑기 전삼개진디 로게 법주기 속진래구 니구수바티 선인장랑람통기 속진래구 미비 동작강리 그건 작람 기속 중앙의 퇴고 상투 당역시 로게 법주기 소진크 기사체 개균라 민의 주치 시차 굴하 유진 소양의소타 아래 규제소 외소 주비비네 동진시베 파라 리두투비바마세 자도네 외소 안유타 규림용 더규소 기속주의 셰프주기시 대로니 선인 작람 샤동투비 롱아바 인신 롱에나 선인 작람 기주바타 외소 오웨 편유치로 당디 주변

0: 간단히 비진키 추즈접게 딱다지.
1: 디카라니 대종 룽치 년칭 예궁 대견 룽치이
2: 로출라디니 소에 람니지
3: 세리르디니 세주 꾸이지치
2: 디한기 소아탕
3: 루튼기 소아
2: 디기기 소아
4: 부모, 대체 어디서 난다고?
5: 레스겔라, 동백 광문가 중에 양을 드시야.
4: 레스.
5: 사천아, 클리페오. 어찌, 겔라, 겔라. 키랑 그 쉐바 대 레샤.
4: 오지, 단예 딱바든 대지 그랬다 부모. 터치 나온 거 부모, 터치.
5: 괜찮아 말이 괜찮아.
4: 도다 보모. 단대 아자라디. 선바 상고 컨트롤도. 발라 카바 랩톰다가 람산께 단지 제송아.
6: 최단체 발라. 너자디 양라.
4: 어제 보모. 보모랑가 녀버스베 괜히 모데기 운네 근주무주 유녀 여르베. 계지 나녀 아자라 후나조. 쇼갱아브네 샹제 계진나가베 곤다 레다 치비시다리 코나즈 쿠레카고 시다요르다
6: 아능안 카와유우제
4: 도스진네 모드밥사스나 게니루스진나 루르다
6: 레스발라 녜노샤 지만지 치메
4: 지샤바디 제만네든데 쿤마지아 따라라다 레스 데릴 밥아 모드네
6: 레스발라피아
4: 어 봄을 럽정 야고 지슈아

0: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면 넘균에 견주 쓰는 누구에 견주 턴도 더나치에 침도 캐나리아 닥다이캬 턴도 계치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지니 부카세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미리 듄지 괴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계급기 도시타 지망기 도시 팀종기 도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퇴다체디 팀러 듄바 내듄 탁주치디 팀취바 겐더시규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준글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주 꾸닥다시
1: 까망에 생규루
2: 세마블 현재 공감사 샴라 제스네 까망에 생규루 년전 쇼인 니듀 중공중앙 흉내팅타 제시 지제광 흉내팅키 리기네 롭친 결주 지규로 끝에 동규 고르티 삼자를 빠짐 체네 결주 레팅 그리 체프시 삼자나 롭친 리이 중시 땡기 체네 콩토 저와 시수 남아 첨지기 롭친 리이 체단 소거와 타 중앙 선배 콩토 기 롭친 타 산내 기 롭친 튼주로 피게 동규로 지규 차고 체바 롭친 롭스 튕공 그리 지규로 차고 체바 현대 바 소중 체규 지규로 차고 체바 계지 예난 기 튕공 지규로 거주 여고 체바 체 지규시 계급내규주의기 신도 지나서타 소세 충분히 더 뜸베 뉴르게 킬레기 장진 겐진 랑고르 그지 제바타 망주 커주타 뉴르 메크로 메메 랑고르 소라 데니 신례 튼제기 제종 터블람 갸실 당유시 녀도 잠이 저주르 개용 총기 기록신 록뜸베 뜸뜨기 레투 두소 제제 니슈니 초시 녀도 잠이 저뜸로 튼켄 기록신 록뜸바소 존에 미초라 미디 리기니 체준 레투 두소 초바마세 레슈기 주브지 칠레 개발 제조 체네 로브자 탕켈레수 레슈 시주 제자타 레즈 루지소 제육시 진데 고베 체 좁게 니네 니슈 제니 파라 예시 직접 칸 선주 슝레 칸키 주브지 체베 녀도 냠 제주르 점린키 총지 조린 셰바 후비 우한토 비오시 계급 니슈 락삼키 총지 제줄하키 총지타 투미 예지 전주기 겐그루에 조든 담셰 비오타 서윤외수 진지 체바 소규 총기 고인영규타 퇴조 냠타라 망세 냠듀체기 공비터블람 냠투 77시 제제니 슈니 이란 이슬람 최소기 최빈 칼리버기 이란기 뛰엔비 차진 케링급타 이란기 미리 켄완 켈린시급마세 에리 켈린락다라 마체코 이란기 대공기 차진워 에리단 최면 제미시라 호모스 초가 견라야 고문지시 마리 제주입시 유티게 효주 제제니 슈니 유렌기 신진 젤렌시치 디니 어리 신신 트럼프탄 카바르 데브리 체디 조니뷰 어리 뉴욕토 토제 체규 최다 체유 지출시 젤렌스키 타딘기 토제티 균도 개진 조시버타 팅급 천지기 피림티 괴디 동신 유지 지출시 제제니 슈니 파렌시 신진 마글룽키 파렌시 카나다타 유럽 난지 편준저와 체비 주림라 갸뷰 체버타 카나다 유럽 냠지기 냠슈 콩도 데글로 교주로 갸뷰 지기 유지 지출시 카나디에 실륜 칸이 카나다타 유럽와르 중듀라 초비에 나초와 저와 조네 냠딥기 니슈 체로 동주 인시 주역시 제제니 슈니 예지 올림픽 우렌기 주시 커원시이 리빈토 년주르기 진지탄인지가 다된기 이시에 류제 전소기 전도 전주기 류제비에 소보 당시 지규로 통신제디 류제비 시제 교고 갤린치바탕 퇴송 초두정신기 전도로 치자라 체비에 만내탕 전주기 뉴진정신라양 섬시 체크시 취업시 대로 랑종기 제주전체 선의제외 망용과 통주로시 지규로 통주체업시 진의 예배치 소지님파라 선의제 딩치 니주자주차 숨구체업라 총법과 통주로 죽지중외 제주순수 배유시 제제니슈니 랑의자랑기 전점 개진디 로계 법주기 속진례군역수바티 랑의자랑람통기 속진례군미비 동작강리 그건 작람기 소주 안외 퇴고 창토 당유시 로게 법주기 소진크기 사체 개균라 민의 주치 시차 굴하 유진 소양외소타 아래 주제소 외소 주비네 동진시베 파라 리드 투비바 마세 차도네 외소 안유타 규림용 더규소기 소주 셰프 주기시 델로니 산니 작람 샤동 투비 롱아바 인시 롱에나 산니 작람기 주바타 외소 오웨 편유치로 당디 주변매定期逐渐于增加他我所转起你给了给我二年可供编出他基作批阅当有时三部片解天体刚刚安生就如年轻学茶阿卡
3: 가져 가서 가져 오세요.
4: 좀 더 비우니 다 쓰임 받다.
5: 이제 이마 쌤이야.
6: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7: 기랑 쓰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개구지 초 려워 지지 지지지.
8: 디카르니.
9: 아니.
8: 엔정 룽치 년칭 예공. 내게 룽치 이.
10: 北京龙庆年轻脸孔北京龙庆仪现在南山居民现在南山居民咱们新南朝公看不上但南不去三五处北里前地呢平静龙庆年轻脸孔北京龙庆旗现在南山居民西北里前地址俺里前做用修行但是南这银俺里前做用修行这是也不赢了
11: 俺这里前的龙庆区国用FM纪律窝机查出谈平均龙庆龙年成金提醒老道和巴托给处理真地的珠峰云气托内推进度三南突不这俺这里前的日式大瓦坦黑白小白出租古的干嘛呢具备帕的登个月巴坦其中出租丁的干嘛呢给白帕的加东学院边三年龄的推动都三南区是吧学院了
10: 在南朝天天气现在南山居民来前地南七镇官渡塘现在控制节南市来前看你规制学院边那么天给呢南市来前看身边节先行南绕
12: 谢谢大不错我们呀天给去七镇官渡西边南市来前提先行南绕呢
13: 七镇官渡

0: 人家给那我的这名单了，
1: 这是
0: 闽南大别接力呢嘞，还讲去德布瑜啊，大洋没写大不能行去，没地位吃芒果去，谁土豆怎么的停留给表面是南闽都，接去了托南那边的呀，没芒果这个没写的，托儿姐，闽南路去给没写的，当不能断了。
1: 这，
0: 他退给没写的，等于人差别呢，也没给地堂了呀，女婿要的是完了。
1: 当然是。
0: 他敌人给让给我这南边苦有了呀，女子素要的是啊，给确定的，我那也夸不堂我赢了，他第二样你肯定是难了。
1: 哦，他在停车时的下了，突然间拿落了块板石碑呢。二里路边写给新竹民的，大家才把石碑呢，二里呀，米车，西东那边咱们这个，但闽南陆籍的明显的标志写不多了。
0: 嗯，是。
1: 他提拿落呢，加着中央的哦，你说拍了个名义没呢？啊，闽南陆籍的明显标志单差别接了呀，让天个可能是三句的，稍微出就拿落了呀，有个有问题是不是？
0: 嗯，是。
1: 他全把石碑没呢？哦，落着这样。
0: 而且稍微穿着拿落了呀，
1: 闽南陆籍的明显的记载段，哦，重呢，去拍的，是个用这些的多吧？
0: 我那个让给当我这那边城西的店的行山过来这段了。
1: 是是。嗯，但前头闽南陆籍的明显的，可有了呀？你要去说下给中介看了呢，也明显的有几大招有的呗了。但前头闽南三路那这生活的吧？
0: 是了。
1: 那边的明显的春秋节的，或者你几个说的春秋节的有吗？
0: 是了。
1: 他都明显陆籍给他，他的就。
0: 哦，陆牛是没呗？这些了，
1: 电脑落的呀。哦，虚数据不是吧？这些
0: 了，
1: 电脑不关键，关键啥子吧？这些，这几个他考虑的呀，你用很熟的上上的去玩吧？
0: 那些，
1: 但一年了，中国现在开不点超过多少了？我这七八十不一呢，闽南陆籍的明显数据给邮件拿落了呀，西安人写的，很多人呢啊，会给日写，他都一边呢，发给日说。
0: 哦，他可能从这个忙不起点用的这些多啊。嗯，那是。
1: 那前场就是提到给那明显，你不是亲戚，明显闽南的呀，路边边的嘞，闽南的呀，英龙的，或者去土个用的这些多啊。
0: 嗯，那是。听这说子，当然是明显的代表格里那嘞，没地位那娃全国买不着是吧？
1: 是是是。
0: 他听啥呢？明显听我那吃下边呢，别觉得用的逻辑切割他很体面，但大娃几趟大娃说，他那人呢，你们这日日日大呀，跟这给的，乖乖端起三不起来端了。
1: 是是是。
0: 你们几单位就是看上大有节，你们你不得三五块钱啊？停车是多啊？
1: 啊，那是。
0: 明显他团员年纪才叫给明显停车，大笔呢，也可能就都三十几单对着嘛，人民些人说提前，但我呢还讲去，但芒果吃着的是完了。
1: 是是是。
0: 他黄了呀，看上给闽南陆籍给明显票据单差别就是他最要个嘛钱的可有了呀，你去收个也算了。
1: 是是是。
0: 但钱呢，他也可有了呀，你去开着收呢了。
1: 是是是，啊，他给开着收，那么就来看上个硬币呢。
0: 他闽南陆籍明显的票据等于你们这里要买的送不是吧？啊，你的看上可能是闽南陆籍的明显的，他都票据就是吧，拉不着就对门着了。那这了，
1: 是吧？
0: 别急，突然路边的吧，门着了。
1: 啊，
0: 那的对看上个黄了，需不能先签，没仓买的，这是大运对怎么样？这个呢，是闽南老李那里，但没单子，等你出门的话，停车要是完了。
1: 哦，这了。
0: 啊，你呢，俺人你来，但没些大对怎么，他票据没得完，那我忙过凶多了。
1: 那是了。
0: 天天去，但突然路边我对怎么，没些停车等于要了。
1: 但现在来看了，看上去区别，从这证明那做停车接等于没了，村子没叫什么，
0: 我的米了呀，中山到所有的送断了，那是穷没着，什么啥的。
1: 他第一个不也也比那嘞，嗯，现在拿落了，但忙不交了吧？票据等于一年了，但面子我忙不要。
0: 是是是了，
1: 好像你们济南票据签的去，
0: 是了，
1: 看起来是啥好济南送的，
0: 那是。
1: 他顶上可能是他比老忙不清不是吧？
0: 那是。
1: 他第三可能是他比老忙不清不是吧？
0: 那是。
1: 他第三在地套里边的那边，
0: 别个是啥钱了吧？
1: 他顶上票据还是签了呀？
0: 电话呢？吃下边停车时下，他听见了呀。老几次票据单，但老几次票据单的注意呢？他阳光阳光的，看上他你没光打光打皮，确定拿落了半截钱罢了。呀，你们你不得让这大气对，他提天了呀，说明呢呀，张正文的车边呢，提前去要买牌，拿我停车是断了。他也许车边呢，他停上去提了下了，你们几大呀？看上他小哥打车牌去了，光打你对追接。
1: 右边呢？但你们也不得去让三五十块钱接单也是断，
0: 张正文呢，吃下边呢，还讲给一个月单，他可能是退完穷一辈，那我停车多，他停上出来脱了呀，他可能是连巴士连都停车，忙不起来，当不当也断了。啊，那是。但没忙车就给停机，你下去，你们几单也停车，当不能给了。
1: 啊，那是。但你们这票据签的一边呢，也许的是吧？
0: 是下了。
1: 但一年了，你们几都是这票据单对上吧？一年了，扩丰收起来提是吧？
0: 是下了。
1: 但我呢？ 大家可能是跟这个话来不嘞？忽悠了，你说是啥玩意儿吧？是
0: 了。
1: 加上他过去提到的一边呢，忽悠了，你说这卡的渔民啊，特别是写到钱啊，写对呢，新疆民呢啊，穿不了套的闽南陆籍的明显看不明着，我怎么记得呀？新疆姐姐写到穷多了。
0: 是了。
1: 啊，去年唐书记说这。
0: 김원 처럼 배주 체제에는 춘이 당수 체배 규림 나로리야 민남 루지 디비네다 무일로 균도 중재
1: 레스
0: 유제기 기글이야 교주 용제서도 와
1: 레스 레스
0: 다 디네 당시 체스베 추다 냠도 이는 정중 코류나 레제 추기 소작이 게자리야 뇌도 침부 속 용제서도 와
1: 아 레스 레스 당난주 메시 춘주 딘제지게 당난주 70진의 슈빈은 야 림신 코류 뇌제탄 당능신기 다 추탄 디신이네 당난주 정중 코류나 레제 추기 소차기 게차리아 뉴스트 조리발
0: 제제제
1: 안난조 추기 소차기 뒤제 기기 세리인베 문지디제 체제야 안난조 카나사 닝거 요르발
0: 제라
1: 기쇼 지기다 소차기 르비 줄린 체토 메자 소자디 주주진 뉴발 추기 님바 소시 요리발
0: 타라제
1: 주도야 추기 소자 대리디조 미남기 세리리아 규트 다 미남리 내레 내리 망고치 고야기 닝거 요마체 다른 중간 딩원에 차샤비 내레 콜규 제부터 붙이발 지무지군에 차 자비네레디 고고도브지르발 메시당난조 소차 디주 듀첸기기 당난조미나 루치키 메시디 코베나 루베 제리아 당난조미 코베나 주유 메베 나와 딘제 주요리들레 다 죽도 추기 소차 단 추나로기 튼제 망고치 민남기 세리리아 큐츠드 양난조 탐 죽제 님디 미리 정니리아 하주드 자마 당난조 수수치도 이내리 친주 파즈 부규기 치도 이내레다 코류 종겹치아디 튼신지라 지난제 다 단난 고조야 단 정인의 고조야 저와 충전의 고조야 되죠 오늘 계심시람 조승길
0: 오늘 다그랑실 다 제자 머시 미난 루지기 미시디 두스 더두선 봐 춘주 진비네
1: 제제라
0: 다 속자다 미난게 대타 더도이는 아 개감 통용타 태가 저거이 되이나 다 고려 송교단이나 아주 창매치도 미난 루지기 미시 배주 원상치하다 아 배주 단차배 지리야 개니 롱뇌나리야 루야 아 사주단 사와 춘주나리야 강주도 모요야기 비게직 전국인에래 아주 승무인에 수군인 수발라
1: 타라리샤라 다나주 쿠류 송개문에 차샤비나다 튀균 소에나로리아 괜히 리기치아디네레 하장기 개심마르두엘 다나주 괜히 육베 거리아다 미창메 괜히 가리미네레 루뉘지나 루제 다나주 대잠기 도나능마르발 동외토 다나주 괜히 리기딘제 나비나 양나주 르니기 차와 충자기 토네 쿠류 송개기 레튠디나로리아 뉴쇼 충자지 피유드자마 계속 미창메딘제 나비나 양나주 뉴쇼 직지 체제 고유 송결이야 대외 체외를 깊이도록 섬길.
2: 니제 알 숨 알아 시다인.
3: 어찌 보라 공감사.
4: 아 보 공감사. 아 보 당한 질러 질러 내고 누구다 수고지 용기 멍시디 개주고 유자 륜초 도스마 체는 영양민도가 전부라 정다른 영배 아.
3: 我让他长大了要买到了哦你今晚的也长不许你的你也要年数不一样会去那边了啊对那谁谁的你你的这里啊你也超越脱了呀你是观众下给这种国家给老子这是牛逼吧哦哦不了得死的老子这里的可以死的哦那不让给老子多可把那的这边哦他可能哦对你那个给老子送样能行空给陆地那龙中心对哦哦你把呀哦 这江不一比的，你是吃上中端的吗？这，这都有呢。这一年来人当多，而且这人当多的是，哦哦。现在你老表的钱一把，哦，他一呢，买全的啥玩意都包了。啊嘞，不得不写单子。哦，这一年，我老爹，大爹谁拿大爹？啊，他昨天俺们家的几个鞋带，哦，老表有点那的检查不吧？啊，那，他不能拿大个嘞。哦嘞，这的你。
4: 肯定是小人，是年轻人的军务机没，不然个估计俺弱不起的。
3: 对，没办，二位嘛事情。哦，二位嘛事情怕写的，俺难不咋的呢？老弟，这边钱他个人。
4: 这，你还好么都不估计，不然个俺弱不起的，我。这是不啦？他给俺爹写的。哦哦。这帮人给俺给，直接什么都会，对嘛？那边吧。哦。对那边老子真的给太狠心他个人。 啊嘞。
3: 对不啦？哦。
4: 这龙公庙进度哎，你咱别搁里呀，你把都呢，先定的贴不拿了，贴不拿就讲不完，那你呢，速度给联系的个，赶个讲不着嘞。好，公司，亚局阿婆，我是不让你亚局自己，但不让你什么时候送啊？我
3: 还能买不啦？但不了要讲哪了？
4: 有，婆。
3: 不啦，拜拜。
4: 好，婆婆啊。
3: 我呀。
1: 어찌 나 디리는 안 줄 보고 간돌 가르 쳐야스네 아.
4: 네 뭐라를 세고 드리네지 뭐랑기 니 가르사 착시자야 어메디 싸우마리라 맹가래

0: 쪽 말도
1: 어찌 보디니 가르스 거래다
0: 어
1: 매마셉 제 맹간리야 딱제 제가 멋진 비나 얘 나저디 도르 쪽 말베 보라니 나 시고 있겠구요베
0: 시 뭐라니 얘디 제 스메 대시다 얘랄시오 디링아 지리나 륜조치디 보지토죠
1: 어
0: 보디가 내시 군좀 토베 저룬 고미야디 제 중어 주 제중아
1: 네
0: 부딩 인제 보고라니마 나서 집으시라 하유스기 매 망고서 그 유부자 어 드네 저런 고미야 드제기 롭존디 제베질 아 내시디 베트 상자 친스기도 와
1: 오지
0: 제자 드리네 몽라니게 내시 군좀 쓰야기 저런 고미자디 야호 제 제베기는 뭐라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조마르다 우리 전도 부디 대부채우를 쓰도 안 모.
1: 어찌보.
0: 아.
1: 나딘 저기 편바 유나다. 나란 이게 대부채제 야구채장도 아.
0: 어어. 아, 야, 뭐 쇼시. 인다. 얼른 얘기하라게 또 아, 네디 두스제 디난데 실. 딜림나 용구르사. 어디? 로센리스. 도중에.
1: 어,
0: 인다 뭐.
2: 저런 권장기. 로센 센신나 와. 그스 슈구디. 디네.
0: 오야 꿈 어이 어두스 글리글리 말래 아두스 아두스야 너 어디네 오야 텐수구도 와게라게 뭐 어두스다 아두스
1: 두스를 해봐
0: 대부치 오르다 뭐 대부치 쇼
1: 아
0: 쓴띵네 너가 이 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1: 요 아두스 뭐
0: 아
1: 뭐가 구유관이래지
0: 계진 말이 뭐라 흘렀지? 어 글리치 아 아지 계진
1: 말이지?
0: 어 뭐가라니데 대라게 디스도 우유자야게 전론 고미하고 롭센스도 디지 않도 냐 남산 어디 고민다 계진 말이 계진 말이지?
1: 이다 이다 냐
0: 어디 지시
2: 우유 고금이
0: 어찌 뭐 뭐랑 가르쳐서 어찌 뭐 템퍼스에 다지 어찌 다 얘 뭐도 가르쳐래 배싸서 어찌
3: Pola.
0: Osi, amjira.
3: Nebi nyenge le tas chons.
0: Osi.
3: Osi mona kon chashi topsi rado. Tugin ne chashi jwa menti de chune ko mar bel.
0: Amjira. Tisha ngini ni ge ne shi kun jum chia ge zolung gom ya de je jan je. Me kyun ne se yo ma ril.
3: La, ne shi kun jum ge zolung gom jan la.
0: Oh oh.
3: Pola kira in. An zhe nam xia kuo yi gun de ne. Cen shi li ya yi xin nan gui bi le. Ne shi kun jum ge zolung gom jan se ya ten zo. Meng de ge tie ban nan ge kuo yo re. 드림몰라 튜토리아 메카게 토만도 네수 심플 하조지
0: 상무소년 아시기 몽데르 이지 차차제 능미소르 지지조체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몽즈기 테브 큐니 지금에는
4: 난츠 몽데르 가갸타
5: 제리라 이지 남고
6: 난츠 몽데르 가갸타
7: 제리리 이지 남고
8: Namso, Samlum Mutuce, Tinji Ren Sinki, Sir Yulayan, Buse Yelinki, Tuzu Yube, Gordon Jessing or Jesu Yin. Need who? Jungu Tenze kept their toy at home or Jesse Bar Singer, Tinji Ren Sinki, Sir Yulayan, Buse Yelinki, Tuzu Yube Densha. Meman Wuji, Chilasela, Chuba Pip Du, Tuzi Yuzen and Lubi, Sir Yuzam Mibi and Winzin Nanje, Tinji Ren Sinki, Sir Yu Piju Naya, Dangun Yupshi. Chile Kebe and Wajuna Wire Singer. Tungut ho, Tingman Piju Chiagi, Sir Yutan Duna, Tingzi Ren Sinki, Sir Yu Yangsi Piju China, Lubu di Tanglia, Nuts Chimpsu Yup Denasha.
9: Lusless, Kiran Kornia Shubishi, that me Manchu where her son Chilia, Siela Chuba Pibe Gub. That Tingman Piju Chiagi, Sir Yudi, someone may be Munzinajina, Tingzi Ren Sinki, Sir Yu Piju Dalia Gavshigwal.
8: Rigil,
9: that Daya her son, Gun Harjuna.
8: Lessel, that Gunsit the Mushu Kornia, Kiran Gundisha Yul.
9: All.
8: 嗯，其他个前那天气人心气是有了呀，不要采给邻居退休有这边，自己托那水边呢，保质期是完了。
9: 哦了，俺来对退休给邻居有了吧？
8: 是是，有这边。
9: 对这个三六等于没了。
8: 那是。
9: 那么有可能说呢，七六的，可能是这个南山的呀，连接一呢，啊，一个小孩子在培训时间玩。
8: 是是。
9: 哎，那来退休给邻居的这，哦，三六那。
8: 退休有没有的这？
9: 有没有的这？那我这这等于没了，他都哪里呀？可能说。

0: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메 넘균에 경주 쓰는 누구에 경주에 돈도 더 나지 지금도 캐나리아 닥다이캬 돈도 개치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입 그 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었구나
0: 당한테 저거도지 구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터 허르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칼라서 뒤매베 클리클리 대기제 싸우리 신숭에
1: 시다
2: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숨마지 신숭에
3: 리샤 바락 송봉군네 내로도 다제는 텐동안 저 토나 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넘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 치고야래 망고 시라요지 벤차샤는 당한 저 텐도 클리클리 대기비야타 캐나도 이내래다 세리 유드양 개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 Kalasa Tabe Jilling to Susin, the Angelian Teta, don't in the Jay Mele, now down Gurta.
4: I say, Amla
0: Amla Sundali, a debino, Kalasa do, Mune Kuluman, who she died, you da.
2: Muneta,
0: Tanga in Nele, Trina Jujitanja, Kumshia, what's Jab Chigi Bala?
2: Yazi Yazio, Nebuki Nile Yagat. Yerub Kuludin, so Tangaran, so Sergio told Mubata. 여럽 수저 토르 탈비던 규디 체리다 튐보다 디탄지기 소아 계단지르다 계란지 신숭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그런서 클라시무 뜸나 다그럽 시샤 먼저 디가 촐라 마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게
0: 레세발라
2: 어어
5: 신부시도
2: 오네
5: 죄송해 신부시도
0: 촐라 마담체
5: 양치소 아
0: 레세발라
6: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呢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县人把穷多当年南下军队的三日出了名单我谈，三日给车点谈，点在了托南去吧，学堂去路了，一日比孔县加不接难过。谁能错？可能不错，七军军队西北能前敌先出不是，下面要母团的。 천재기 공주시비 능천디 신신한조
7: 뉴턴 인지 창리바와타 물루리바와 세리로 유통하기 개발군기 조진이나 괴주리비의 딘수수마 외기의 뒤마와 괴딘 구축기의 딘수제니 뉴턴기 명타 저와 탐부유에 接了行动主义的动作了，空气导致江西三对线。一场国牛队的联军军区别，湖南省市的年度几十个为数破亿新兵清仓行动。接了行动主义实施新一轮，依据中国今年补充关系，云南老地大人呢，农村记录举办文革日，冲了起来，铁松三位村子，牛队的叛逆，湖南马基别矿的解散了。
8: 第六名的前面的对比让其名呀，怎么写？牛顿罗你明白呐？阿玛尼国的第百位人员，全港西区雇佣被抢劫。牛顿第七百多年一九七几年，可让特种人员对比，抢子没被轻装行李卸了机型。空推进度，怕要谈阿玛尼基托了空中浪。接着启动出江河中的送了。 牛顿级派员级别，许多次成员二级级部队，马级、帕米级别军部级团，马级、帕米级别军部连，提拖到牛顿内呢，经常提来东边三米处远，经常给三米塔，七万里七差不多，穷万里穷差别都比阿们级部的点贵些，都不来不行了，空气阿不谈，派员的年纪没不长的，中初步一边。 대단하게 균으로 뉴든키 암을 왕월이 개시 딘재미나 김상 기초와 중경과를 규로 뉴든키 김상당 바다 인리 어유비의 군인심이나 로비 주미급의 로프트식유 뉴든키 암에 뉴든로 중이 토도 로프트질 계리 로미일 지도주 그랑 군인심이기 코울라 코우십의 년이 상도디 이난 로프트의 기인기 뉴든이 记录不当，日本人怎么没见清晰度？顶着西北天，阿们空了一档车的，牛顿给日本农民队呢？
7: 아메 뉴딩 로브다니 친랑디 김상 종월 로치 규체 디치레 뉴딩 로브다르마 송월 김내니레 이낭 7만고월 아메 뉴딩니 김시 종경시 멤버시 뉴딩기 아구 웬린시바 진저 로브진기 숨지 로블리나 내가 지신 유배 뒤에 자구이 제보다라 아미 제로 칠동 두개 두지 탐발로라 양기라 뉴준와 로브터 기비에 달 콜린 시미 로브리 미구비에 로브중니에 타지 급지래 코라 로브드 시도 코이 김도 대바지 뒤지래 뉴준와 로미르 지주로 가버라 줄게 로브처라 코와 착신 열기 튀 로브드 시도 코이 뉴준기 아마라 뉴준 로브진도 기비에 귀마당 제로 칠동 두개 두지리 지뢰 다와 두비에 치 나라 뉴든 젠샤오 로빈게 숨지 로빈 도슈버지 젠샤오로 니바르 럽괴베 베제니 조와 야리시도디이 친이리관이나 로숨지 지수 다슈 장키 메바드라 로빈 심바담초 뉴든기 디가 에타 자상디 호베시 괴소 포이 일기 친이리바타 자리 료이 고빈이 남지리바라 제베 슈리바타 코블리이 위리바라 롬니르체 뉴딘키 릉이키 친이리베 콜라 섬식체바 멍투치유라 제시동 주제 주제를 필로라 콩키 릉이키 티디프겹쇼키 레라 디기토 플레이드 이즈 마이 프렌드 or is true is my friend but my best friend is truth 베게토 폴로토니 다키 조부인라 야리시도 대양 다키 조부인 이낭 디엔드니 다기 주부 상수이 시 티유버지 티토네 코랑 시소 섬로시도 규르베 체주 때마 통도 제로 시동 조여 주주의 숨료 등카 뉴든기 계제리 베고르키 비립 증여바타 콩키 디난키 정리단 입티리 제베 된 하마후베 정이니 입티리 위에 신체 업유 시신 티네 송아 콩키 입티랑 좀 집에 로다지에 텔레데니에 뉴딘키 리베 고바라 야시르 치신 이비 리베 시제 신루라 치가라 롱수지에 디토라 콩키 오드리리기 청 리베 팀게 다 디가 일기 이비 리바 웨웰타이 서지 서바타 이비 서바소 장종시에 급기래 뉴딘라 서지랑 신디베 교토 중심 교토디 치소 코랑 친리로 교토기 수지긴더비 개발 규비에 등기도 송은 다군기 치균 용수 랍찰비에 제로식동 주제 주주립 진료에 다와 시비에 치 20개인이나 뉴든 러브라 채무와 몸의 식집에 찾은 좀 제로식동 주제 주주령을 위해 다와 시바라 뉴든라 시름비에 민다토 제로식동 주제 주주령을 위해 야갈 러브타라 니염 중활기에 러브체 고미자 터미드 중후에 뉴든야 터미브라 연킨주나 시로 계로 로니 말론 섬지링라 뉴튼라 휴리버타 위지바 응루지바 남지르바 제기 촌에 응알 중만용에 야튼중 뒤지레 뉴튼 로니 생아 섬에 뉘미 콩기 변주에 제미 지라 진기에 뉴튼카 차디 살디니에 타우지도버디 변아 초디기 거르에 갸준타 제디 초디기 링세 딘중 장기 치치베 체다 其中为厕所曾么敲定三级制度进入其中主角主角的定律年幼级别得及建桥罗宾街杨家的罗布街年幼中为令了托别重地级牛顿罗地松级罗宾级中错别空米为托的球儿打完球吧牛顿为所松级罗宾街日本级别空米入球儿进入其中主角主角的定律打完球吧牛顿街 람점비에 명다랑무타도 지바탕비 쿠미루큐로 숨지 로빈키 정리 개진바 로이 뉴든 정리 마와라 젠다탄 체비에 케바 초어도 기록이 인바 통위에 뉴든기 집에 정리 20 집에 취립디 런던기 코린스라 점조르지에 코린스니 계정로도기 쿠미다 인지 정리 대기 표도 중에 개바시인 콩기 린스이 帮路了青林土 空气引起成立前别 남주监管了牛顿细数据为了其体度 可能是以牛顿节增据 伦敦节藏落座机追起了
8: kunang chere mangowar nyirun ki zamjute chirlang ti chire

0: 门窗岗的开启，开店天空天，得亏芒草人用不怕人用为恰当用钱的，真想开启打个车子去锻炼品酒钱呢。大学内线塔，大官主席，开店速度，芒草雨所说连南忙不撇给大学，用不拉开去得不热土墙边，铺路高飞看图，开店速度的电台，如果我忙不快的进去，真想开图，如果我忙图前边，高飞看熊熊天气。
1: 如果我硬说他，拍拍草娘连起身儿就劝他，得亏忙草里秀他，用过忙头周围，他不让上班儿去。如果我加上几天，俺让他二幺呢，到松青松下，用不拉开了，用听他不听。第二大选敲过他，大官狼官难推下，跌桥边，那我记不多接送不着。如果我江中发现，看了俺我用不拉开了，眼睛圆快不行着，搬起土板用心，喷上皮件俺里他不用鱼肉，越接送不着。
0: 光飞看个近大，听住急不急？俺听闻人呢，天色儿长急不去，他家掏个鱼竿儿撇给青白，第个儿来对七八用心。俺从看起连名忙起我，满窗岗的鬼那些，长嘴忙草，听闻忙我，连袖头鱼肉越起送不着。你这心推仓头周围些不晓他，配送草心那忙去人那鱼竿儿来些来，鱼竿儿儿娘草儿上不去我没事，鱼竿儿会得亏给送看他，人那鱼竿儿些不少，连这军头撇给住脚。
2: 过去牛田土片，满窗岗的开启，他同温州推仓塔，西六芒草，人家鱼竿儿些许天然难就不缺，得亏起娘的边角，军前没办儿吃不大去。满窗岗的开当季节这边书记，你们。
0: 罗起来啊，那吃就就就也有的，你那边你整个罗起来，那吃松就好吃的，芒果吧，肯定得都是有的。俺那里那边你吃着了，用如果要不就那，俺提了把个，俺那边你整个，俺们炒着吃，吃就大些，都是有的。满窗岗的开启，推磨磨银白，人家鱼竿的来气儿稀松很，罗局人家天空天，芒草的片子外酥，叫钱天，人家鱼竿团里的电台，长些塔给去，南街桂秀飘钱套。
1: 娘得给偏着吃着找他，忙操的拥抱彷徨，没得团结用钱去，长些偏见给冷破了去。他个长吉儿那当去，人家雨果就去局长宣布无人敢去。他家忙手拿上他，林克，大学内大官叫话，为民许下人家三对钱，三年提给忙操，他二三连续不派用的，他不啷么做了去。俺村那当去团问西粗的，长些给雨果就归，推过仓土当他，雨果来南忙土当话。
3: 小学再内讲，当然吃不起钱呢。忙操操，如果了电台，让些人鱼土用不盘土不切，越去送不成。这个来困难的准备些，你对，啥些？创新别年年我看成本托管他，可你直接去别门边水电来团别的，这没稳固了他，差多年洗不起钱别，他们啷啥不接别？忙操操，都得钱不准备些。反正我看来年别来团吧，李小姨，俺村我看去。
4: 王国路拉住安踏西主机右边，拉住安踏铁路车直接切土机右去，送不是？我看去两个人右头，两团白忙错了，直接两个塞车加新右不是？李小姨，日休前天去，陈明呢拉住这些空白学车，我看去两团白，我看去解决超过九年，日休前天了，直接王国路安踏扩充机右，日休里个主头机也去，确实你再皮能转脱，王国路安踏团呢，拖住车子。
3: 真在鸟住呢，你说连土地越起送不是？他家忙边小区贴，里面团结特别别，忙错村我看看各种写了，日续这些批次，结对这些小区贴我看初期两年看交接了贴不完。陈端起选金根起，日续你住起车个月别，忙错听嘛就别那段他去图吧没事，我在忙边小区忙了到底请不准不是？反正我看你种他特不让他当不要来团吧，陈小梅也。
1: 列亲，俺村某头直接来过，出到去人去，团我女主人村了些年，来过你娃用看忙操村，对面那段卡塘，感觉可能特别的东就没事，来段把了庄大追求切入当年，西边来去俺为切入东就隐隐些送不是。你头，中看表面恰恰空白贴子很早起，昨日切片，见面总当西边几片吃亏，宁气儿挺短不变的，刚一切为金仓去，卡上内部干了，人民下手切片。
0: 结果天，家用去面具起来看不他，一看去螳螂都不消瘦，眼不都肿的。在这趟电别过来面具前天，这个错，哪样词儿都电别总当瞧前去。 项目铁管体生有修行。您这创业级别确定年头的年数，强度糖能修少年用为年不糖能没错，且这部小学马切矿的一些糖，当前且有固定学费。小学看图，年代开始送出他了，小学七个月。强度年因为老三金牌，小学前面他被出过帮图金牌，加错前不七个月费。强度聪明，老三金牌。
2: 如果这个操管也漏接，你领着了接我们要的是，等于给他这些脏了，这牛大娃伢是热的，这些鸡也没脏热的，这你他妈的干这些事情？
0: 天天切块，家用机设备看的用为几年糖，几年大用，查看免去糖浪不？提醒：遇天起草糖浪不接，总免不糖。天堂，老个年因别没铺糖浪不？养鸡就干糖，这些大问题，天外见面总到几片切归去，偏不脱偏行不接，养鸡就干去。年铺老鸡汤到处了里头，想去听汤不听切不汤，听你不听，新年切不应白。铺个年纪可那么说能行，闲了若然切三年，汤浪不切不应先送不着。这些道理，他这一做想去买切矿，矿做先看不起老鼠也给他，也有少钱呢。俺汤这位年伴若然切他们的三穷先送不着。第六见面总当西边切归去，让军将确定点汤，我云天看他，陪每天做。王不卷今天做接糖念头，将用呢糖浪不丢的。您这创业没忙面看了点呢，开始面就腾空，心里都解脱。面被抢就被落在去，金仓去若松用吐不起几句。您这创业没忙面看，等于去书记宣判，军列院长宣判，这是凭作品。他这一期不开销，加糖究竟越变难呢？小学切巧不加越变，小学一定加他，面就不切，严送六点钱，越切送不着。中国平民恰恰狂别贴子连做几列钱，见面总当切归去老单主任少金正义。年到你四处乱听，俺村派上去讲述，卡说人民免去切归年听，就不听听啦。俺村人气儿决定对不起，俺村派上去讲起，岂不卡说年到他了，下手切不引起送不着。
3: 忙给对不连我他，忙给对了公啊，忙了偏多过这个几句，局长东北去过呢，俺子年脚前边跟着人。
4: 下面三九都对看起修行，你对罗汉创建的起，人员重启，结合继续给予针对了各村百年学堂、针对托、熊农路村堂，他们我们学校人员均正把所接触中看短少年，真秀把我们上面中华一批中水军人员堂，罗盖路局创设他的，每日通知所决定做入面的卡的托，让在有功我们的，心里面来几把堂，忙错的娘们上我们把钱有时，接着你说几年。陪协约建筑当年落定居天安科的位我在批给重置酒店做协别年八的结果拉三牛时他电机八零整顿套为东出位国足落入我在孟西顶西巴塘教授及金融我在地球前退了三八了冲居三八总有了创业多不起结合对接不起整个西国的协约不塘杂志八里送给咱们来点钱年陪协约建筑当年落定居天安送人给我在恰恰批给前别决定我们把它解决时忙做人间堂大年事了，得不定连续多把吃起。你对城管区域，人来出门了，来年那批解决了冲突措施。两个水管区再年初一堂，连续多段期规划起年，起来看起，水准看起，土壤把堂，马前刷起来年扩展起不是。你对这种总体，让天如年叠卡多么提速把堂，叠卡铁起来改变两段看了点年，落在弱脚堂，现在把缩中。小区前当六百七七亿元吧，没事。前来免去错把糖，查到小区直接购置前年六百七把糖，刚来杨门所送去说七亿元边，总共给免去六百二万七六千元时。你对，差不多创建的起，学校人员均正把这组钱的，六百七的我们学校人员落在均正钱边结果表示，结果托糖个糖，不，今年说我们学校人员给落在组织钱把糖，那么说均正边吃顿我。大过他两年所切不是，结果南头东我们学校人员先前自我治理规制切有时。你对在于总体新装备前面六十组把糖，新人们连起忙错的两个糖作为团员协送，结果比解决给予六成规制切有。做老糖别的所九年，创作准备连起比建筑六把糖，结果比解决给予团年这块切别就在投入当有时。三毛不听见。天天平均三九年差的前提总之更高啊！这四零拉糖拉过全总拉，是不是千个难看拉过四零拉？这不这种难看，蔡英拉年均收看 点了唐之森林建议天体贫穷三九年查理前年准许查
5: 迪克尔尼贫穷龙青年轻猎工贫穷龙青一
6: 绝屯池炸土豆东北塔各只四句地内三只起
7: 滚对生脚盲催托念所滚穷努力培为行地内钱
6: 他的业绩三五错别来生地内贫穷龙城年轻猎户投案龙城起
7: 生脚滚对滚穷协别来钱银
8: 你对三个月门市不能
9: 三个月就给卡
10: 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
9: 三个月今年多年送了培育也最贵
6: 三个月滚对滚穷
11: 年少的女子，竹林样子的区别，门墩，他着洋茶的，他在玻璃之上。
12: 六道克巴牛骨髓，几天的食堂，几个孙女堂，轮流的咳嗽病，六道克巴也狂在体外去，来年康的皮子，几个病咳嗽感觉症啊，轮流切桥，脱血了，我让阿给教给他。天庆人心了，我儿协同给你去交流。西街南屯，中国地震局连年的片面录制能说。
13: 中国地震局云志拉到卡巴尔，城西亚耶了电价约了烧江跨越的卡巴尔塔安大忙位连去去了熊吉儿阴界些，就在龙时间的铁东年南坎地儿西桥，卡巴尔塔这一样日子七日几个儿最巧。
14: 喂，爹妈，快出去接穿了休息。
15: 卡几杯，煮六杯，煮出好些酒杯。
14: 啊，第一。
15: 看叫你们卡巴东大，你不得惨笑。中国古镇街卡巴东大啥吧 ？AI 卡巴东大，台湾我做的是。
16: 在当地被三根超过邻居公干上，他的邻居呢，三个错别来认得呢。第一个贫穷农村人这里工，抛开农村去，生就是滚对滚穷西北，其实来认得是。俺那一天的来在年终休闲，变叫人。
17: 三个邻居，俺来在年终休闲，点着两种烟。天地生就是滚对滚穷西北来在哪？绝屯作为吃炸糖，生就是滚对西北农村卡尼吃着学呗。邻居呢，农村卡来的心，土路路硬，谁能有不修？
6: 土路三边。根据一控制的内场
13: 最多点别偏向的朋友的那些
6: 三九路滚对滚穷三九路胖子
13: 三九路滚对滚穷三九路美容
6: 他的业绩三十不定偏向龙城烟城理工特别龙城期三九路敲对理财三九路滚对滚穷写不定谁
16: 三个月我老能把车决定作为其他级别能身体信息能说
13: 昨年七个年龄他被求第不第年其他三步起
6: 三个人滚对滚穷理财期决定作为其他能财
17: 三个人接听的决定作为其他级别能财能能把错路现在中间的全部总可以通过去了解了西出国堂且等那座阶梯忙来地基准备过去沉重过去途坦赞总中穷穷时期吞了秋季的领部是缺乏性年终休音
16: 全部总可罗马表情团金写的名不堂组队写的书节目团为了西出的国格谈经前行吞了堂部不在雷索动画堂吞了泥巴多不起来动画吞了松巴托鲁动画阶梯配件动荡了唐伯的命令前天行着了一起扩展西部努力性前的团共给了一天团内给了一天边角的给了一天蒙球给了一天所救了母体归的当时扩展西部努力性前的彭丽迪亚去北大去街站缺界切入当晚十八名协同送接出去的身边彭丽家当去解决了接令为主接动咱们也不是他给咋了呢谁就点把马赛他懂咱那个家常嘛不进行人穷给出去七位则去了店里苍龙穷为彭丽迪亚去下不他了朝阳前不学习店里人穷看不起出没的那位老大前不学习 원장 산에 되게 디야 망치와 카도르토 차비 족뒤기 소자 집부터 디야 망보 미라 총남이야 하나 미입듭 퇴근 길이 제티 벤조르 길이 차라 요 학부 중 없이 제로 니동 예매 집 뒤로 진짜 고발아 땅탕 계급기 우주가 뒤기 시주다 대신 총습 타르게기 탑주라는 다르신 처음 종기 퍼리 디야 소사자와 디와라 제디 퍼리 총대타 컴부 향토 퍼리 디야 주비 등시 속부터 신진 총주 첸바라 제네 냠레 강타 퇴조 축족바라 변종 퍼리 디야 퇴레 폐제 체유 공사 조부시 마치 공사 당냠레 강 족뒤 등시제 송도 제외 제다 캡데 당디 소자키 최신민조와타 레뉴키 뉴부총와 뷰다 게타 메바소키 네튼 제리신 타주 제부탄 캡지 뷰다 지신타 웨법 켈린 방든 후다 전에 퇴내 피해 김멍시 균체 매발의 대도 당유 지 공시 직접 진리 쉬어봐 던진 조미치 대달 셰프시 명아라 사공 전에 냠구 냠내 제바주 파리디아 퇴내 티 사제당 강마르소 종탄 주 접결 협진 냠내 강망고 당 냠토 퇴지 당 칠종 레디 주니 사공 키 각기 매발 수입시 제로 니도 야면 니슈 쟁을 로로 처음 종기 파리디아 라규 고탄 티 숨탄 시동탄 시동 계제 제주 계숨 지네 퇴내 진탄 총소 진기 주제 균체 매발 토로 진규 레진 처음에 내딘 킬레 데니 코디누싱 제부탄 첩지 규상 소비탄 라제 십슈 뷰다 죽뒤제 제당 퇴고 창도 당디 파리디아 퇴내 데니 멍초 신다르기 편제 균체 매발 퇴발 제준비시
17: 냠토 레리 타르게 당네 감베 룩소자기 멍시 된도 당와 서브미 시동 앞에 둔주의 사례에 비해 조모종 뒤나샤 구루 종주 티니 초점투 착신 초주 차탕 센제 초주기 양배 캄베 루키 샤초와 첸보유 퇴공기 렉자티 퇴레기 렉자르 규르지 니동주루로로 종기 맹위 진동기 첸덴젠기 캄베 룩소자 딘시 준바마세 크기 캄베 룩소자 냠레 강양 토그 첸에 조유 냠레 강기 나렌 룩렌공라 펌니 마강난 슈규 캡디에 당화타 냠레 강기 지규르 토담타 전종 제바 코르규 첸덴타 군세 니르종 제신 디에린 종주 당인 레치비 니티티 렌김키 룩냠레 강키 마강 두샤유 녜동 줍둔 러로 자딥 남단 된규 총알레 군투기 센제 뉴슈 총두치니 캄베 룩군주 톱제 제도로 송유 첸덴 룩소자 약보체라 첸덴 룩체종 대외장 약보체신 냠레 강키 렌군앙 총라르 쇼바타 탑람제네 아지수 규종 총바 죽숨타 유링 냠레기 제와 죽베 내 땡기기 뉴룹 탑란 땡부식 차유 니동 니슈로로 크리키 칸베 룩소자 냠레 칸키 니티티 냠레 지집 칸탕 연락칸 족뒤제 송도 제외 폐제 말라종네 종콩기 총조림배 연락칸 주탕 님규 제디 로로 룩촉동 학잠 뉴루 제네 시에 땅와타 연락칸라 버버라 고르치 숨질 학잠 용주로 구디 제유 총조 용기 퇴전 두지 퇴제 창만 냠레 칸난 슈과 마세 유주 퇴전 중이라 해바 젠기 케버 고시에 시주 롱수 주기 총네 퇴장 창매 퇴내기 케버 롱수 주투뷰 냠레 칸기 림치 김나 고르치 니제잠 고잼 제뷰지 고르 총조 당 지뷰 수지탄 냠레 칸기 겐고르와 사과 제왕기 시에바타 공기 만주의 도동 시즈 총규탄 조모 종종토 태종 총관 중내 고르 총조 칸베 루키 뷰다티 게자 취제 체로 당디 유미츠 용보 로레레 로레르 망도 동지유 제 시에유바리
16: 겐감다 디니 튠진 차디 청주 켄디 튠레 기신 제바 조롱도 주비 당장키 초티낭 총매 총로로 신시디 총매 냐꾸유 예비 산에 디카라 냐자시 베베 사투 녀리티 하장키 권비 리지 규조 리시 임바타 미탑라 디니 소비 체규티 뭐마 드가위 가네지 임시 제로 니동 야메 주뚜 로로 종콩도 기 슝콩 켈레 변종 고핑 긴캄 친제 체유 긴디 공시 총매 긴캄 퇴레 링토 주바타 디 락제 각드타 최다 양양 체바규 미탑라 디니 총매 냐구유 소비 체비 락제 야도 체바타 체비 공시탄 디시 냠레 강지 송도 제외 폐제 동당자 세부서 유지 켈레기 녀리 송정탄 녀주 소비 퇴제 치르듀 레뉴 팀종제기 긴코르기 유비탄 총조림배 냠레 강기 녀리 소비 토담기 긴코르기 유지 샤르시마티 구치 총미 냐구유 소비 냠레 강니 퇴레기 구지 제배 되리시지 켈레기 직주로 코드윈 제배 녀주탄 신차라 딘디 냠레 칸키 초면 냐꾸유 소비 제바 코나리 림지 잡나 망초 숨지 죽지라 바파라 용조로 꾸지 토바타 제로 녀도 잡면 뉴시 쟁알로로 용바 고르티 십지 십시 총엽시 냠레 폐제 동괴나 젠캄 낭미 토조 미종 변종 고피 젠캄 첸제 체육 겐디 공시 톰라 비징리 쉔바 푸부제 시키 미타르디네 소비 제배 시균 치료 동화탄 접지 공시 기비타 록동 키레된 규퇴비네 산에 대게 리지키 냐리라 딱종 제디 서비 록든 최 긴감 키 타제 딤프로 송기 휴 제무르 접시 제로 니동자면 유시쟁알로로 켈레기 투명 약구유키 니주 치자탄 업줄 학삼 소비 제배타 매주키 냠내 강시를 니주 치자탄 송지 소주 학삼 거저 제바 대당냠토 긴감 라소 제바라 니주 치 유시자지탄 나동료 휴시 로시브로 총소 냐자마티 시탄 제동 학삼 유주체니 리카기 구치 멍고 고로치 자탄 유시자솜탄 나동 제시 중조로 총무정키 총양 레그탄 총양 제르스웬바 총양 캐주 덴바제기 폐제기 럼프로 모태괴리 총노로 숨키 뷰다 지리수 동화탄 탄장 멍소기 초 지리수 당내 히말라예 혼덥수 다다라 멍추키 류사바 종주임시
17: 생일렌제 코능 안암주 센트바디니 시즈 총기레 총무정키 퉁공기 렉차라 시주바타 제덤나조 제디 망라 디규 준비 고르기 텐좀 고주투 탄잠 종종 충중시키 퇴례 조규를 낸부 시 그바테리

미리 듄지 꾀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컵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튠다체디 팀러 듄바 내듄 탁주치디 팀주바 겐더시주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준글

0: 在了也，谈到春节呢，先先不提呢。当地人民创立滚地节，你啷土转型预备？平常农村人这里讲，拍给农村去生猪滚地滚种设备，其实里真的是。俺那天的里真人中学跟平常一样，下面那不去母体节生猪滚地节备农村的，先先拿说。滚地生猪，他也讲出来，滚种农活林里，去了不？生猪滚地滚种里真去，生猪滚地农村。
1: 생일인지 둠지 규르주 피게 고르키 롱아젠 쫑업에 차르크이 협자 제샤 샴라티 고르키 낭두십자 변조라네 렌게 서로 모르는그리
2: 둠지 규르주 응아르위 초용네 띵 섭도 당디 둠지 테랩친레 테니 중국 로지 테랩친레 샴데 피우지 네두 제가 둠지 주키 치조르 둠지 규르주 피게 고르키 롱아젠 쫑업에 차르크이 협자 제샤 서거베 시도 세버시나 둠지 규르주 피게 고르키 롱아젠 쫑업에 차르고나 龙阿前中阿别人去冬季就去拍点紧密切的美的冬季冷露期切的麻辣推不仓土动画汤解忙边角去西季冷露推不仓土动画停了进去推了冬季推不仓土动画冬季去做那条工就去定十度动画做起贴规矩开启忙不切下
1: 在了也，这个呢，对抗技术名誉期恰恰切入当下。下面提过的去，那段时间，等进群众站内的节奏，我只能是。三十多岁级别对抗技术名誉脱单主义计划，多个别在你说你呢，送我送六点七八趟。对抗趟重点的趟，重视组装部只有跟各位我最七八的行呢。三十多岁级别属于提，让给其三江打工从这些空白趟，运到了康里锻炼。据说这根起推着明朝为南方建起对抗起各个根据，密切做而且的。 对抗技术名誉期，据说他，啤酒，开张，脱单节，立秋七八九，对抗技术名誉林路了点呢，对抗去年段特区级别女排开进段边二类六八七九里，龙阿城中阿白人，三十多岁级别属于六大的团结成就可个数千呢，昨年头，林路级特别切入东区他，对抗去技术名誉林八他，九月头，结棍加切入东区，脱单协助比赛他偏在脱了东区，名誉。

0: 위키 덴자 곡송 증이라 댐보로 조교제 초시 레든테 덴진 회미 제규리샤 생일랜제 팅디 에시에 류제 덴소 급니슈바라 랑종기 류제바 니슈샤 삼라티 고르키 낭두시브자 변주르라네 랭제 서로 모드닝그리
1: 예자라 사고바라 랑조 조류제 주니 시도 총어시네 진도 공비 체 줍듄인 리빙 에디총 민구우총길토이시엘류제딘초급뉴슈바고초바탕지더주베체신인죽드규리샤 랑종기 류제바 체린 초모타 덴진 춘좀 중국 류제 투미 초베 낭 담바타 급디 류제 딘조키 충족 핀솜 남창키 딘도나 슈규 총입지 생리게 다와 제바라 니디 총지르 메도 총키 로동어타 총와 니게 신도 사바데샤 샘나 티고르키 나데시브자 덴진 춘두블라니 링게초 모르니시
0: 니투 사르구바라 제급 록다 편종 록수니 시도 총와르시나 年度自主流导节目年度中间的每道中期导节目落东西出自前往七七东二节中二学生堂落从此出自前往七七东二节中二学生堂落东话堂从我二节先到三百多下年度自主流导节目呢节目法了人最近呢落东此出自前往七东东中间二学生堂落从此出自前往七东东二节二学生堂落从此出自前往七东东二节二学生堂落从此出自前往七东东二节二学生堂落从此出自前往七东东二节二学生堂落从此出自前往七东东二节二学生堂落从此出自前往七东东二节二学生堂落从此出自前往七东东二节二学生堂落从此出自前往七东东二节二学生堂落从此出自前往七东东二节二学生堂落从此出自前往七东东二节二学生堂落从此出自前往七东东二节二学生堂落从此出自前往七东东二节二学生堂落从此出自前往七东东二节二学生堂落从此出自前往七东东二节二学生堂落从此出自前往七东东二节二学生堂落从此出自前往七东东二节二学生堂落从此出自 bei yun zhen qi pyo ji sonam ring ni xuxia ge ming xiong ye yong ji chen ri qiap de zam chu le che su cui xia xiam la ti guo qi nang dun xi zha bian zhu la ne leng ge zuo ro mo zhen ning ge li
1: ye zha le qi lu ni dou jia mei ni xu zhe ru le ye yong qi chen ri qiap de zam chu le che su cui bie ning de ti mang yong ji chen ri chang zhe zan ne la de xiong dui kang ne mo su qiap zha qie xi zhong hua xing le chen lu tie zhe ling zu qi rou jiao de qie ba tang bei ran yong zhe xing le chong si ting qi zu de qie ba zhong gu xing le bi dun kang qi ba dun qie ba qie qi Modib Shibe Junzin, Pyoji Sonam, Rinne Shushaki Mingxiong, Sengsu Tune, Mingche Tu Tsuibzi. Zamchue Tini, Zhonggu Cheri Tunzo Ki, Cheri Chabde Chongwe, Zhonggu Shibe Ledine, Mutu Gyugui Cheri, Pyoji Modib Shibe Ki Tumongwa Yinbe Nyamjurtan, Pusum Chobe Nangtun, Yeyong Ki Lopapin Minglam Tu Siamjibzi. Talo Jinda Shibe Chi Sumjunin, Bidib Ti, Lhasa Rangwizu Jinbi Chebe, Pyoji Sonam Rinne Shushaki Yurim Dienbe Ngang, Siri Tang, Wang Zha Dianbian Ngang Kiap Zha Qi Niu Mei Bei Lu Jiu Jiu Zhi Xing Tieni Rang Zhong Ji Xing Lei Tang Chong Si Kiap Guang Ki Cun Jie Rang Xin Ki Rin Nei Chun Zhe He Jin Xi Yinpsi Zai Le Ye Tu Jin Ni Qia Ni Le Yue Bei Gap Su La Zha Chong Jir Ki Zai Jiu Chom Zhe Gun Du Ngang Chuk Zhe Tu Du Qin Xia Xiam La Ti Guar Ki Nan Dun Xim Zhe Dan Zin Lun Zhu Plan Ne Lin Jie Zuo Ngo Zhu Neng Xi
0: Da Chu Tu Jin Tang Ye Du Ni Qia Ni Gap Su La Zha Tu Jin Ki Zai Jiu Chom Zhe Chuk Zhe Tu Bu Tang Sun Xu Rup Du Pi Yu 총결용기 구지 총강 체제 카탕 연구 총강 지류 고제 총강 무딕탄 누르브릭제 총사제기 퇴진 공기 제주 제망외 퇴직라 팀진 체리 초용내 총소 용궁 커습 제바타 퇴직 링신기 총소 서바된바 망변기 증규 제고 나초 비와 제주기 넘버 퓨숨 총소 동화 십슈 겐레 렉소 동화 체체리 중무탄 요그로외 남망 젠탄 뷰릭 젠기 송유 그고 초용내 공규리 퇴진이 차르니리 외배 급수 총결의 연답기 링가라 조승당 체류라 요구르도 조기티 하세 종미당 디신 친해 용의 요구르외 조승체당 조오르 규르외 체류기 직제 제주 체제 균퇴응앙 파르유 신리 뒤럽당 진투 체류기 작전비유다 총강투 총소 제지당의 요바타 소다사르비의 치규타 주고 리지 견제 주송 제비 견제 가르도 대구르소 뒤뒤당 군뒤기 체류기 직제 제지라 차창화시기유 퇴진공 제주기 남바 균체 미바라 망도조의 철럽라 민니 치료기 뷰다 총강 카키 은으로도 증가 규구의 총소 장바 버진 접소 제바타 응주링 신타 다르수 체외 등군기 된소 사르바 망부직 뒤토 되네 망조 치료도 규급 유럽 제배 교구당 참바르 체유 생년제 편종 내주 총결기 진이 숨싱아 태태 가바르키 세르기 민장 균투 야구 되샤 삼라티 고르키 낭둔 십자 변조르라네 렌게 소로 고르는 그리
1: 你为了些人，那就从今天今年从西安天津卡巴内人最近呢，满嘴的说听你谈激动，他怎么打住些不谈？来到土豆土，他就土在，也就过去考古谈成中过你行吧？满错几用的，罗伊存在的，也就过去考古谈成中几出生的，天津卡巴的起，北大的修建那个谈，关键一切切在切入军队中也不是。你为了些人，那就从今天今年从西安天津卡巴的起，这些全部谈。中年的区别，来给马拉军前明白的退步仓途当里，满嘴只是中年的气，偏女切入军队听不谈，天天卡巴的气，满气跟着你不谈，满气内嘴嬉皮的，满气心在笑啊，满在松江街气，你不开钱对呢？今早就用听了金谈，从你的口语来说动话的，得叫了女人切入皮。天天卡巴的餐厅进去，喝酒猛些，顶不住气，那就从今的气，需叫了车主气，黄金三多卡。也叫送去手机立即切不谈退步仓途当年得人卡起跟着隐藏三不随行铁档车机那就重启的起今年送新啊铁铁卡巴来积极来过年的年续来的起频率切为这退年归蓝水中的得人他人不切为干内堂牛津切为的虚弱密的吞着了他就切档水有时明年把他错年年归堂吞着了切的干内切为那段卡你去自批他就切下三个月，北京重庆的集团去年总计结构级别重庆集团总体面对难取下，项目提高了难度性质，等真成熟不来那天结束，我准备是。
0: 你去中央财政部联系移动资金流的移动资源流落后的去，具体中国作用去别端重庆的它，从了国家这把台民党为民推记者调查前行，具体中国作用去别端重庆的出租它，具体中国作用去别端总集团出租了国家这把台民党运营办理。铁柱北京重庆的集团去年总计记者去民族的参与办理具体中国作用去北端重庆的去培养军中去国家这把他民族军人多个重庆的引把他具体中国作用去北端总去培养军中去国家这把他民族军人拉萨重庆的陈坤去他多个重庆的内东区宁着重庆的南总结的下
1: 大陆村头中国民办安徽看你这重庆的引了安徽港去我在协助我在边角的密地一段我朋友当街七路动物堂门外独立起马子卡塞进了规地动物我刚谈起来地图顶十七八七七十松的地呢官兵我在门西摩托电都当时记得准备等就拍了你这重庆的去官兵我朋友拉上国统出入国际国际堂车座启动短接行李推送不来家家女士在住堂成中国团拍的游戏一段我朋友动物体引了我刚体我刚地起来三年提给官兵一段我朋友团在三队前就入七段前的，官兵提供起一段安排，动作顶部拍了过进行前行。后来卡起给准备门外独立起，马在卡在那边那段的命令，沿了安钢铁，后来起安排车队独立起，马内三队那段边的门外独立，决定卡在用完了各地当我的。安钢铁起落高起，团在那边拖呢。马内车站用闸车就入各地当我是。今天准备等就拍了，你这重庆的起，车队这些协议。开了趟开江苏从头上，接东国际国际考古了，我把国统就了送去双鸭塘，再从鸭东鸭脚身边，向地平一个居民你修不塘，开了送去苏州了，确送别左转卡机转到前的，从这前边车队门外堵着去，可不羊头当油水。
2: 新的鱼缸品种沿了鱼缸的鱼品拉长，国统就了严冬来接，品种的鱼多，不再脱尾，偏接的了不绝。中国新的鱼缸。群众演了鱼缸。
3: 我们的特别观点，张杨堂、团结、弱势、西段街堂点边，制作人录给明日的这碗三点汤，偏见当地。团结堂九九西边西屯最多街堂点边，制作人录给群众三百组准级别多票全部恰不切换。

0: Kamsa. Le sona rona.
1: Oi.
0: No, Kamsa. Tell her she will nala.
1: I'm getting a suppose of a Kamsa. My dad using Gamma Gusu said that in Shala. Kubering got to Badu, but she's.
0: Le say, Tachina. A tell her she will nala.
1: Could you say, you're gonna?
0: Le say, could you la? Tell her back nina.
1: What did she borrow from Jenny?
0: Listen,
1: 포금도단 인장 고래 가수양 슈주 마세 긴급 창례 망치와 초골 깃는 여장 대자가 이섭 신문낭으로 하는 슈주인 거라
0: 네 셀로
1: 조도 룽딘산도 용 룽래양 피네 근지태 약도 약지 용어에 뜻이 민기 뉴인의 슈주인 거라
0: 네 셀로
1: 개개도라 구수라 토자야 고나도 슈주인
0: 네 셀 두구나마 토체나 슈인 기랑게 있는 하나지 단더 피나야기 송세디 조병안에 세로나 슈인
1: 너 스캔라 더 보여 슈
0: 너 토체나 슈덴자고
1: 너 스캔라 슈덴자고

0: 교 소소를 야 계주 만다 속도 근데 저월 저월 소소 계주 만다 속도 틱 차제 또 저간가 전대지 비야 콜 최고와 매부터 무슨 숨능시 가지 나 숨마다 들 가셔야는 어느 지기 배제도 좀 되지 양원도 된다 날 되지 다 지기 두리지 배제 디디디 다 어디에 세 어 언제 세고 근데 제가 공정부지 소고하래. 어디다 잘해? 강에 먹고지하래.
1: 나도 대만제 외관 쪽에다 잘해 신배다 만져외 지기 지난주도 쓰다 라고든 수행한 것도 잠바 직상제 다든 좀 망고지 지기 잘해 난 것도 좀 야 소고래 내가 전부 유일해.
0: 다 소불로 차시하고 나 갈라다디 내가 전부 유일해. 내가 전부 요구야 가려서는 직 상대는 상기야도 도인 소고래. 산디다 지게 따르든데 제 커도디 제게 뭐 따르든데 제 파고한 제는 거디 텔르디 제 미보드 제 제가는데 미보드 야우라메 어든데 지디야 근데 야 산마다다빈 산 파고디 야 지글한 거네 디 야 지 뉘고요레 거지게 야가 있는 저와치디도 가서 갈자데 마샤양 친구로 오다 문화 견데 지야 상야디 뭐라 나 다가는 신기 셀레 있는네 세 차세도 좋다는데 잠바이나 무르슈녀 보고 걸어봐 무슈디 도인 수고하래 무슈다 세인이 뭐 뒤제 아니 뒤게제 아 고르 조디 예제 메라자한데 아니 무슈디 예고디 무슈디 도는 줄 도는 줄 아 배디 야미 카나야다 지금 마샤야 라서 아니 지게 카샤라벨로벤데 나로나데 지금 키샤데 라벨로벤데 고삼사 소날리야데 배카나 마야 아니 저거 셰야 라서 거든데지 디 미체제레 시부누 거르스 기도 어 지단지 고준다 디 소구 마데부 소에부터 땡게르샤 어 배나 지금 미탄체드니 저것도 세인데 다제비 안 거고 셔야 되는 거이네 소리 캐나를 만드디 차도 저는 거이네 저 최고다 딩상 가래서는 숨겹지야 그냥 터시에 약혼을 잔자요 배는 님마다 정말 럭 쇼고야 선로 칼칼해야 선로 나진 걸 거야 선로 또 저 약고요 어 딘데디야 지 편도 약고도 뭔데 맛이 독시 전부 여래도 전날 다이네 상글에서로도 뒤균도 제대로 자네 도서 거 뭔고 제답 싫어 제답 되도 싫으면 되고 가래 규르 뭐 제도 뭐 동안 사와다 내 제대로 좀 봐. 어디 있다 수볼에 갈간 잠지 뉴욕이다.
1: 아니 대돈 지나 저기 딱 공시 뒤 주 제제 지나 저기 다 네고게 망초 망고 지디나야 지기 내쇼게 내든 탁주 토비에도 좀 아니 코난 저 근데 송도 왜 소소금마 용바판에 주유 팬더 지금 종으로 봐. 난 지금 내 타진 길에 지기 아보도 먹어야. 그봐. 지금 소소래야. 락제지. 자. 그봐라. 이 내기다. 뒤 뜻도 못 해. 소소 난다.
0: 젠. 다디 가라간 전지 팬더랑 이제 락시디 장제 다 가라선 신뢰 그 쇼려야. 아니 용보사서 쳐요. 혼정원의 전 신뢰 조제. 지 아니 디버로리아. 아니 락시디 장 안제 대신지다 직접 매비자 거기서 거두요나 거두 자선을 드려야 되는데 미 망은 틀려요 말이야 어디에서는 제제 아니지 건설원에 잖아 지금 합석할 효디면에 얘네 신뢰의 쇼리야 안 거두 친초적을 내가 대 야후효도스 거 강가지 가우유도 얼 안제 대내에 띵어요네 저선을 지리야 가지는 아니 지금 그거야고 후르존 사도도 다 가지 배서서 라시에게 아니 지금 제시 토벌레 이래지 뛰어 소소소소 소야지네 소소소 아 야구 쳐도 안
1: 뭐
0: 랑게 배 용보 포구로 와 아 제일 어딘데 이제 다 가지 된다 시그저도 와요 개인차 개인차제 대교 소소소 공수인데 나 레스도 와 가지고 빈자인데 여러 혼자 소소소 날이야 지 레게제 미카셰스냐 소소 랑게 배로 와 어두스제 대야 된대 어두스제 다 가라 간점지 합석할 때야지 이제 민망고 시비제 때야스 맨날에 이내 연유 민망고제 편성한 저 락시디 싸움에 와서 밀려러보라 밀려 미시에서는 거기 친제 셰베 공사 카지는 보안 뒤에서 저러 앞에 보안 뒤에는 모두 메시지 보안이면 너 거기네 튼튼 라스 개요 말와 나저 락시디 모두 차장 거기 신호 전에 섬제 싸움에 와서 러고요 다지 배우그네들이 저불리야 파 배주단 토 잡자 제도 지금 락시디 카 다 쳐서를 쳐지 아니 요번 받는 약 쳐도 다 안가란지 매배 샤베르 내데 마동야 쳐도 먼저 심슈다 베저드 원데 치유다 이내래 단다 지도가 카치 링시 만다베 겐베 안 고마는 비제 야 델리아 다다 남으로 셰제 야 부두 카지 냐스도 멍부지 야 졸라에 진교여 다 디레게 디 어지 조마스 레게 디 독자린다 더러 티문에 전에 칠무디 고 따오 인소도 고로 여르샤도 가르에서는 뱉는 안주 최진예지 차샤비나 내가 그 독자 이분 플러그 샤야데 당고 사지 빈도 다 꿈이 이제 코란 게 창소 나신 거 단대 사주 공부를 안 지어야 요래. 자야 전공하면 되지.

0: 응어세 되시지 대 제시 차장이어 손에 저지 주디기 됨날에 거여 이 로주 차장 다가는 신기 아니 지게 절 로산 잡고 호랑 거 샤신 적 다디다야 세상 거림도 면담 갖고 제스도 못 돼 샤신 적도 다가는 신기 로버는 부지기 샤신 적 고인도 근데 이제 가서 갈 때 이제 아니 지게 겨우 담보서 멍부 있는 제샤베 때 멍부도 안도 지게 낭출이야 디지네인 안디 넣어샤 거기 뒤 독자라서 내 배도 용수 넣어든 게 어리도 근데 사전에 비게 라마지게 되게 고알년 저 쉬우게도 되게 가지 안디 인지미지디 겨울업도 근데 중보다 지게 인스도 저간이야 디샹 거야 안도 저 도저 내 상보 인바다 도저 가는 저 해면 보지 동안 카 지금 고마면 저 뒤에 간저 라시 괜찮부지 게 잡되도
1: 어지
0: 이내 간저 소스 모두 다 경우 제제다 지금 매부서 간저야 롭스 게 내제 지겐선이 고저디 양다고 지금 문제 지다 간저 때내 다가서 간저 모두 오사게다 간저 냠마고 제고 없는 간저 뽑지 이제 뒤 야고르다스로 장고르라 뒤 저세 겨유라
1: 이내 소재 유보다 니네이네 소수기 직중기 뒤기 제시기 돈줄이야야 야보치는 모습이나 뜻이 용야요 말바 상원에게 아니 그래서래 초니게 돈에게 간다 연대 야보치 고기 버리지마
0: 제시할 거라다 또 저지 또 저 연대 매비에는 안도 저 미지 레보다가 아니 지금 면접 삼 도시제 냐마 배워가 야 지금 먼저 풍부로 와라 어디서 나지 리샤
1: 하고 동안 수단다 티나 저기 소재 강디나 용도 좀 아니 디 개고 침벽이 뒤인데라 남사 디 티난도 간다 응미리네 슈자리아 송교다 균진 체규리나 쇼뉴 겸네 수균기 소재 탈비 동구 제제 희진비나 송남에 가미들어 봐라 다 디 토네게 아니 기난주 무튜제게 근데 소래다 지기 소재게 디 야 야르다야 이네임도 야메나 지기 망소 망고치 디나야 듀나야 이네임도 디토라야 토고 그러시
0: 다 디갈야 간도 수수 온데 진짜 모두 배제 제대로 지면 예 가래선다 지기 간제 파르야 이나다 데야 지기 유고고 전자들의 망고치서 디저기 제시 등기요 다 가래선 디저지 유고 전자들의 서비나야 예용기 미망고치 레쇼제 콘소 지기 가래 쇼라야 다 지기 먼저 주제든지 디스뉴 든지 이제 뭐 유고 전자든지 공 켜보 여봐 당고 멍시디 야고 먼저 쓰든 내 주제 된제 공 켜보 소야 근데 그 체지 된게 유열라 이제 니 예용 그 되게 야 저에 받는다 레슈 중국으로 와라
1: 응
0: 어딘데 이제
1: 세계 노디온 코나 저기 아니 지금 아주 표현이 돼 디데 절라 친구 딘데 내가 차지하나 니
0: 못
1: 넘도 간
0: 어디지 샬 아주 라시들 빼 니 못 넘도 이내 아주 단다 방쇼질이야 코나도도 피디 좀 봐지기 잘라 좋아요 요 말이 아니 디 좋아요 말이 피기 좋아요 이거 생각 안 좋아 잘라서 내가 망신 가시죠 장자로 좋은 좋아요 동안 딱 안 돼 쉬고 저 자다 디 디 처음으로 디 자신 뭐 옆에 전화 좋아 드려 손자 안 돼 유고가 다 던져든지 아니 지게 남자 가 먹고 주 삼다지 소제 잘 거지 아 디 가셔 주제일 때 딘저게 제치 다 지내 능 안 돼 수준 그 라시디 균지다 니네 나 지 딩두기도 저가야 지 처음으로 다 제 집에 거고 지야. 나는 숨네 나 시험 거다 지 그룹 양도서 내면도 이제 간에 삼나다 안저 제치슈도 소릭 버딜이야 아직 통진화다 대 균제도야 이제 간이야 지게 소소인 게 디스러지 어제 저도다 지게 소소원에 전에 배제 제도 재미
2: 생남소 공도 행게 예센 좋아티니 편조 노점 체육 공사 경고와 노부점들라서 공사 티 시제네 최고라 제대로 쉬베 드보티에 티링킹한지 리신 시삼타라시기 리신 소정바 타 좀지바 치진 좀네 행게냥한 최리친 세나바 터치나 쉬고이 나서 지메 리신낭 양겨지요 행게 구슈난고

0: 레스제 셰드 잠바 콘즈 만비단 게제 독자든데 몽구시기 디게 14호제 슈누브멘도 나레 버타제 징안에 주디 면사 주가 용비 도스크레 셰브레스 송장가 때도 미디 샤캄바 임블라 너 임부치어레스 디치츠그 남바드 컨데지어레스나 짬마스르 마라 팀시시 드론교바 레워르통양치 따꼴레 렌김미송버 키스르세드 지이남 도스케데 디어임버레스 송장게 단진주기 미신다다 만다지요 툰드 잠바 샘띵네 가부춘제 딘제 임비이나 나즈님도 리딩 카르송레야 친제 주두제는 다그리 도스케데 셰츠드 잠바 단진주 티제 아니 콘조 줄르데니 서지 담다 게츠드 잠바 게친 타오가라서베 군진 디게게 콘조야 수장단이 딘진 포고 도좀 칸래야 딘데 슈브레스 송장게 군진 현다 디게리아 반루이다 향충 리군 디게 모두 셰브레스 급드드 잠바 단진주게레 창마야 군제 슈브레스 디참리아 안코조 나오치 동니 템지기 토르샴바레스 급드드 잠바 리딘 카르존리아 초시 버드 망보 군제 메브제제 돈좀 제니 미자 망고 차장 송장게 리윤다 타오존 왕리아 캉바사바 갸야다 초시 제르 소고야기 겐테브리스 단징투게레 양갸르 따디케센 셰장 송장게 강교 추제젠 대종 정토 종길이야 따디그데 유메기 네즈 지제제가 담바인브리스
1: 갸푸 규리 푸토 므송웨 중크 차젠 점종 시야케 충어 뜸규 시체 잠추디 군키 녜왕 국배 규르규르지
0: 생가 남부소 봉도 남부소 센주베 디임비이나 중국 작전 점령 시 공덕이 충어 뜸규 시야가 점종디 류자다 좁게 받으리 디링 서적항 세야가 중남리체 신삼 다가시의 레센디 좀직당 중바 저축 직수 참아 달게 양배당 십실 천군 난이 최대 면조라이 땡디 레센 슈자

뜻이 개베 조기 비우자와시 군이기 개도데 로이동기 루지라 결한 저군나 쇼시 나시기 민도 지시 저시기 그 뿡벌 작잠기 그도 냠도 용그 샤냠도 사규 시시베 로이동기 체도 기 라케자나 냠사당 동음을 줄라 냠통시 요상당 작디주 룩잔티 빵르 미숙체기 체잠 휴진 저시기 룩잔기 템바감변나 남기 루남기 게 균치 메바르게 로이동 난투 주신지 루기 게 중세자 저시기 직벌 예바탕 삼유린 퓨디 냥고르샤 마르 예바탕자 루구식 빵도 뜨베 동말 루기 게 첨부 게변 임신 크고 심플니 문배 최도 로이동키 루치와남 저시기 년장도 코르유진 코니 주신 충충 식당자와라 루기 잠수 난투 주바치 신통 로이동키 번유체디 센서 첸점 제네 류어도 중나 샤첸 과투밤 두수 뒤의 미숙바치에도 냠무 라도 태반니 세마트라웨 지메 진비 뉴트 토르 중세 경매 랑바티 고충 뒤네 단다 파르 루잔다 파잔다 따라서는 중요한 매체 샘낭 축산 강식 인종 살라 작간부 등 영예 지념디 무튜디 제외 루기 게 직지 니튜도 차 저시기 자세라마생아 최매규 예댕교나 저굴낭유 루산낭 리마마도아메 쿄라닝은의 개차부식도 예체유설 예기민도설 루이뚱 교심 지칠송양 치다르 슈금이 마시 고시 두배 로세도 리바네송 포문니와 개발 유바신다 표미기 지수잘 매표 급가라 낭미도 미팅직 대장 모도마부차네 닝가 파바다 닝망보 모차레 메타르와라 고 군네 주키게 테네 얄롱지 나슈 표미기 니사르잘 매표바다 장대 로치웨 표미 인친 97부 지기규 그 두시기 최도 사장이기 내간도 랑갈 꿰매 초진 중규 진중냠도 겁리 우브리 지급 예치 땡와탕 특산소 강사를 입사 최명 유자 파면 심칸난 땡내 주기매 20 최고 또는 산두 기바탕 니초나 랑설 예되바신 나사니 신라 굶시도 교리유 사장현당 냠도 저굴직난 예체 랑기 매주 자둔리 개와인 이낭

저시니 루기 용수골 유베 셰베 개체남 루기 트레네 세부 마튜 저시나리 조키 루산송 유베 쟁기 쿄란 서그마리 테다르 시에스마타도 곰자착바탕 칩수니 루산낭 때문에 루남조 로이동기 징나당자 깨깨바탕 정류 쿰네 뛰구르 지히니 저시기 룩치중남 파르뷰바탕 루기 개베 띵네 양군이 린신도 나리 젠다기 개외 꼬바지 꼬바 띵네 약불뉴 슈킨투 꼬바지 지지 쇠지 낭두쥐 민베초도 루이 동양 지지 쇠베 꼬바 낭두쥐 루남 심신 니라 쇼네 파르교 초교 낭네 칠리니 저시기 무제 루이 동니 니 쿠탑체 그 겉뒤에 심이 미신 바라 강다를 깨기 토하네 루포모다 렐루 강이 이와 지도 라이 속도 중세에 치라 깨지 부르와다 렙을 징라 쭉 렉게니 토라 세신 로코 치외 링부르 내미도 루기 렛도 중충신 배장바다 주방 아따를 골라 깨 마와 마세 로코 중다 시그장 Relu nam yongsu ku simpur kyurji kwe lupu xine kwe shikir songxing. Gangla rangar kyang. Gemdun yanyun changma ni lu yinba teta lala ni kwe gangbar jani nye yube gubgar yangla gubgar jiwata gubgar gula gubgar lingbur ne. Lu zani ditar kiba la an. Relu ki lupu ni medar chuechi la u jingup tubata. Lupu zhugyu chatub. 테니 미단 직범만 있나 중두 중부 중모 당냠도 예지지기 토니급 제물을 신지 니라 유지 동배토 랑아직 장바다 최고토 강바직 시작하라 대두 나월 세사회 자투베 수식기 딸캄 세마사와 있나 냠메 레퍼 닝급 테니 중부암 중메 소터긴 유바시 테니 무튜디 니급 징베토와 강식이 소득비 나와 중심 본윤식 지급 룩치 킹베 치마 라두팁 룩이 질문이 틴지 칭연발라 모동네 집에 냠기 킹싱 강라 찰라 급거태둔 구지 태외 진주나 단다 소프 롱에유 태둔 쇼카기 탑주나 슈기 유다 코당 자워라 파만니당 지타제 에유다 Keti chuku tsangma tegrin du sona pamanyi ki simdu nangi eyu tam. Pamanyi la ngene nulju eyu. Kongzo ni lutu chengdab lomang chen yungwe mungmi genche shik yinxin. Rangi xunyu langchuti mege ki jengju chasha la leki pune lana mebe cheji jo nyungkin zhongku sarbe zhugchunba shikri. Keti pamanyi la nulju kanya meze rengi ki norwa denki shi. Tetar minna jeta Chū kārīsī. Kēdī rāngī kī nōr yu nā, yāngī kāngīshī nōr yu tā. Sāmshīn sāmshīn sāmbā sāngsīn tū kūrū. Tēlē tuā tī kānglāng sāmlū mātāng wār nī nyā kū nyamnē, ū tsū kī nī kūtab chē. Chīr lūmbū hūr hūr tū tāngwē chēnsū gyūn chē. Lākbē lār yāng jīngbār bānyū chē yāng kāngyāng mīndū. Kālūng chāngwā tāng chīngē ngār shīn tsōr. 너부다 믹니 대부대네 머중외 그 런네도 품네 믹니당 그인이 낙팅팅 인싱 다위다 간다 지양 메통외 다빈 지우 주급기 깔초다 두텁 클래슈 나리양 제도 직겸네 녜양 니클럭구 제도 개그림 신투 렐루 기경 제로 야바다 더둥께 타토르치차 Tena kyo rangi rangla shi xindu, zhidwa ma kya, chaydu ninyu xin xie. Yu zam songji laryang zhidwa yagyu chung rung, lu ki kye gyanme. Sari siri chaydu zhishi ki mucha tueba ma se, tadung sela mi se du chakbe rangi mucha yang tue. Koni chusin chenpu shiki tua lang yue batang, tsoka tang le namka yudar ngo xin, tak ringi rizu nam yang, Meglamdu chachili chara. Samyule deba xingni, sata rinpu tetar chwe gyo gyang ri tuwa ki zazi hinam ririshin iwa jitu ba di, kabur

생연남서 남불행기의 내원점 체매 루양 시베 내신 신심 나와 닝타분의 토제난 시우기 내신디 케기니 문예 톱세 토베 루와 유라 원점 체매 루양 시베 내신디 세네 니로 시우로나

기초부청타차초롱친기신처타능빈치소리야퇴난고고민나타나네순체안나출리첸기시방장규제리자나리아태가쇼초고유르

0: 이 멘딩 젊식
1: 뉴욕의 골간 포바신 내 체자 유비 샘기 신설법
0: 원장기 진공 투수 예양기 포니키니
1: 다위기 증적 포바신 안수의 소화 거기기 스무진

0: 平常龙青年轻力库陪给龙青年谈的龙青六七年前输赢
1: 你在地上了呀我进入了对白天那么写不来对吧几度过了呀那我的学子月把几度是写不来几度写给明天的去透过呗跟这样看了说过几度给车就就不提到那么给一是今年因为那么当他们所说的结巴一瓦汤他可能是给我都因为那么当他们所说的结巴那都是这个干了呀对不说个腿做点个月长明年几度是大下不得几度够了呀那早晚了呀那提高你去送那么的早晚肯定送我的外甥呢今就一个就不拉不过讲那几度银送我的提高你是电脑的提高你不低点别扩定了呀几千年按照文金堂一十几七度在呢等到早你点不得唐不几度个车个住住的肯定的第一点把他你把的卡的是呢车就就不贴大个等你屯扛点把出的呢按照了软队车不得这刚第一银行的群位仅就一个就不拉西边拉起多了拉的卡的点把的是呢按照了亚鱼点把的啊鱼点把的打鱼点把的这刚你别搞了亚群位出不塞起多了出不西边成名的苦力不塞外成名的人第一按照了卡的电波的白丝呢今就给出国没一两可古也不提第一出国的今就给出国没一人天上出国家的送不得哦出国家呢太卡的几度银送不得天上今就给出国没一教育的大三部长就徐伟那卡的是呢今就给一个就不提他银不得电波就罢了啊金就一个就不贴大了金就给出国没一家外他们这部他们那么的肯定下不了的是呢他们俺说金就给切就一主主的三碗切不完了金就一个就不贴大了金就给出国没一家的送完了对不对金就给切的就记得完了光了金就就了呀金就给出国没一家外就的主播完了但是呢三家就轻松的几度给车的呢就几日第二呢卡的马场我的是呢大马大的马场我弱了我呢大马大西边几度给车的肯定是可苦苦有的呗是呢那顿地套了呀呢开把南西屯吧的弱了西屯吧第二这些肯定用的是呢那修电大西吧要么呢修电他这个王的大西文字这些能给我的到那大马当地修电的其他的修电移民给过了呀俺就空了呀现在立在忙不能了呀那我的送什么的这样都对着修个钱吧以那当然这送这边兄弟今就跟你把他做这位他拆到那边说给主播电把银子听听他大件给他了呀以那大马当地腾脱了月账送不着了车长二弟用的卡车不着是呢我的几度给车住几趟修电塔大王给当接打几度给车住住不那么的住不着车不着打三不着就修不呢今就一个住不了今就给出不没一家三个腾大的大个几度给车给住住的电把车不着了他们的卡都送不了是呢几度银送不得几度银写白写没的按照了呀车就就不贴大的腾扛点白出的按照了拉着谢谢那我的这样写不了就虚伪呢几度个车就就不贴大的一是今年因为那么当土木所说的结巴点把银章结写吧的他我都以为那么当土木所说的结什么那么都是这个套路对吧点把银章现在对吧说个吞点把银章但是几率是明天的大国的军政呀他个让的几率给 Che Jukjibu Tidagi Rai Juzu Sinere Yangmana Jinjukda Tedang Dulu Di Kende Yimi Kola Nganzu Yangje Dube Doji Laga Sheme Juba La Yangje Dube Doji Laga Jumbe Wangmui Nangla Ya Inna Dinde Song Song A Jurzu Ladu Gap Dang Song Ladu Gap La Chidar Jowa Di Nang Xin Dinde Jiru Che Di Ti Nang Xin Khomba Jik Zong Tuan Njaga Rai Sege Tunda Di Tenpa Di Chikang Taga Rangge Kotukuri Mashi Karasana Nganzo Jinjula Dube Che Dige Jinjula Chidar Dube Tsuyuk Kola Ya Inna Khonga Lezen Sosun Nangla Ya Durdu Durdu Zamde Gebu Shira Sheyo Mare Jinnani Karasana Kodebu Re Nini Nashamga Lezen Jik Nangla Ya Inna Nge Chinga Nedun Di Kola Ya Inna Ngode Chudu Yuzan Tari Juzu Ladu Gapdan Tsung Shibe Kodun Dan Dua Je Durdu Zamchi Shibe Zam Rang Yi Lezen Shima Jik Nangla Ya Inna Chinga Dai Juzu Diye Kola Ya Inna Ngandu Ngode Chudu Yuzan
2: Sengye Namba Tso Kungam San Tanda Kenam Tse Sin Shimba Tieni Pian Zhong Long Jin Yin Qin Lie Gong Pei Ge Long Jin Ki Long Jin Lop Chi Lie Chen Shi Lie Chen Di Nang Pian Zhong Lop Da Chien Mui Ge Gen Qin Mua Qin Lin Do Ji La Ni Pei Gen Da Zhui Ri Bie Kuo La Qi Di Nan Xin Yue Bie Sen Na Yip Shu
1: Di Du Ge Tun Ge Ju Zu Xie Bie Kuo La Ya Yin Kong Lang Song Sin Ba Re Ji Du Se Din De Ji Ba Tang Du Ba So Zor Ding Ge Yue Zang Ji Du Yang Le Ba La Da Xi Ba Ngan Zong Ngo Zhe Ra Ji Xu Bei Na Ji Du Che Ge Tun Ge Ju Zu Kuo La Ya Yin Na Su Gun Ge Ye Wa Ji Su Neng Xi Ngo Zhe Xu Ba Yin Na Chua Nga Zam Xi Ge Cha Ne Ye Wa Ji Ge Re Nge Jang Ti Rin De Ya Da Ka Si Na Chua Nga Bu Ti 做切切这些汤我都学着约第一首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歌 시니시베 타르자웨 나키구 니디나 탐자와레 로알라 시부소소 카레이미 샴라 시에기 이시베 된다데데 제다 초시니 샤람 소암 누팜 장제소 이시진네 이외 남다 투모테다 람소 지두기 체테다기 제바때마데보 다다가는 신기 투숨니 대밤 마옹삼 단다 제소 시바데보 다다가는 신기 투시니 야람 야가 로알라 야람 군남 지탐 데 제소 시바데보 제다 고든 디릭디 댐백급라 야이나 가서 의장기 깨나라 야 탕아 탕디 슉 침베터나 배지 지그르발라 배나 뒤신이 샤탕 군탕 지탕색 탕아 탕디 슉 침베터나 배지 등그리 계속 지득이 탕아 탕모임제 지득이 채 잡아 있느니 공은 남바다가리 계속 가서 탕아 탕 잡아 있네 미주가 여말에 금제 가렸으나 탕아 탕 태양 뉴바 탕 제바소하기 된대말에 주바리 와도 가서 탕달롭종 지득이 시바 채그리 알아 제다 지득이 자탕 도나 지득이 자자와 탕 탕다탕 도나 되네 탕대 채 자제 고든댐바 남바디니 강롱이네 지기 요래 빼티다 니 가르스나 이시시 칭음에 겁려야 무엇 세워지리 장토네 루알라 빼나 나도 투숨니 숨세라 소바 초시니 시베 초시세라 소바 동주 탕마 가르스나 이시디 니에네 시땜을 루알라 디 나도 이시시 칭음에 겁려야 이나 꽤배 남바디리 시양콜라 가르스나 담절하제기 채 대탕 니소 자제 지금 심해 걸려 있나 장가들의 신 정규 교부 때문에 말라 이시 장애배 권에 지금 음해 걸려 대버와라 숨바드 카데스나 감소 지두기 체남게 되네 유엔 남당 투모소소 집에 넘버 디릴이야 있나 셰버와라 이시시베 안 공도 송송에 이시디 꼬당 털어야 있나 나도 공아 내 어디 쉬버는 시 공된 빼주 남아야 차주는 시에베나 이시 남당디 여와라 장애베 차네 세워샤다데 두숨니 세디 이시 남당디 장애제 숨세디 잡으와라 나가는 신게 초시디 시베 시다 두숨니 시베 숨다 남아디디 제가 이시 남당디는 장애베 잡아드리 오늘 참아 장애베 때문에 나바 코나 입에 겨구를 베서나 겨구 말에 급갈래야 이는 안도 빼딘데 시에그루와라 안초 장괴베 시자니 망대 되네 겨이감 뷰이감 응지삼 깨물 제유세 빼딜래야 차주는 시에베 이나 안초 장괴베 시자디 망부 여리디 망부 여바디 장기 남당 토네 예발 체요 마르발라 제잔디 카레 이시 남당 장기 남배 토네 망에 붙여버리지 야배 되는 신 아주 슈베 있나 삼을 접슈 망대 딸 삼을 접슈는 야 있네 개 여바디 나도 킹을 발라 어 삼을 접슈 망대 숨은 마다지게 개유 테스 개디 쉐요 말해 망부 여바 쉐버려 오늘 망대 낭사 운분 맘 도아 상보 암, 노르상 암, 뱀바 운붐 소여리 시에버더부 게디 창마 창여마디 디나네 빼준삼지 창어디 제자 디가브랑에 튼다 디시에제 또 가드세시에 최고가르스나 이시디 낭라야이나 나바니 여리스게 나바 당부디 가드스나 이시 남당디 장애배 토네 댐바에 요리 니바디 카데스나 이시 남당디 장망애배 남배 토네 세워양 요리 나바디니 강롱 토네 제바디 세워 토네 죽바 예바디 라드체기 치두기 이와 당부디 능신 세베나 초시대에서도 시시협을 와라 시시협이나 지두기 체기 시부소소 레르시니 장구구하루와 시슬러버루와 루와 숨수나는 숨디시에구구하루 시슬러는 시디시에구구하루와 소소소 여와 제구구하루 치매 남바치두가라 이시 남당디 장망에 배터네 남바치두가라 디급기 이시디 장게 제매장 이와 강유바 멀류바 레르신 창화 레르신 이와 체제 장괴배 괴바양 요마리 빼준 르가담지 장나디그레 제장 제바인바 강식라 제당기 남바디급라야 중외 이시세디 장기 제바 장기 내바에 요리라 장기 망에배 나바양 요리 남바디니 강룡양 디그레스게 디나 간조 이시디 창기 네바 타 망에바 니기 토네 줄루 여바 고든덴 남바 디리 여바디 모데체기 체도 세세 체와이 시바 지두그 체페지 치베 규림 나라야 이나 간조 투자 난고에 섭서 난고에 딘데 요레 디 카르레스나 지두기 체 제바 이내리 두배 급라 이내리 치다기 낭세 당부 조르와라 당부디라 인지 민지 지두기 체디 자가리 빼나 차샤바 이나 두숨니 대바 암 치다 낭세 당부디 대바 샤브르와라 대바 암 시베 암디 네바투 샤구리 디 머치바 이나 디 마자와 이나 치메 두니디 젠베 누바 제베 누바디 메바레 제장 메나 인지 민지 토마틸라 자구레스그 토마틸라 자외 지두기 체티 누베 침바제베 누바디 태양국 와르발라 제장 당부딜라다 인지 민지 자구구 와레 다 치매급기 지라그 낭시 티다라 마자네양 당부로 자외 지두기 제베 체티 누베 호체바 양만나 누베 무슨 마자나 튜바 디바디에 요레 디나 섭선난과 그 튼다 당무디 튼다 니바디 카르스나 케시 이외 남당 집에 겁라 치다기 낭시 시열이 쓰드더나 시부소서 제국을 봐라 제국이나 타마타마디래 지두기 체지잖아 지구아마래 금제 카레스나 시유바 인자 시디나네 타마디래 자와이나 되는 대동지에 유배 된대므로 봐라 된대바 인자 시댄스바래 대동양 제기 되면은 되는 남아가바디 차두고 봐라 제자 제바 이내레 두바 이내레 지두기 체자와의 겁라 당부디라 네바도 슈거레스기 타마타마디라 지두기 체지 자국은 말에 금제 가레스나 제약이 전다디게 지심바 인자 대동양 절기 대바 인나 대동 지규 유배 된댄자 되네 그거 된라 딱딱 못해버리 로라 제산에 대동 지규 체제는 제약이 된디 요마르 봐라 동조 지규기 체 배제 체배 규림 나라 토난난 괴배 내도

0: 주시는포 망나향
1: 딘자 주시 자와인
0: 맞아 중남토 코린 유체리 게디 미동아타 코리 신치 조람 미송와 차라동네 코리 미동와 코리 동급 신미와지 제준이 개강 신도 진부시
1: 투경안 최 김주 주시러 송자 슈네 조람 딘자타 여럽 주상라 디네 조람 샤동용와 제교 게린 체디 电价塔点别继续扩有几推梦托对鬼。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 세간에게 공감상 샴라 생규루 냠다리 전쇼주인 팅디 생규루 킨난된 조보니
1: 삼루사베 장람 사바르 니티치 제벌레 튜레 데이터타 코드 데이터 치르규규루 구디 당디 점리 변주로 중국 근유 넘바 시바 수규고르타
0: 赵乐记忆, 힌두니시의 미마 춤을 추조기 주시 무전이의 제재능의 고로
1: 赵乐记忆, 오스트리아의 제재냠제 추소기 추소 매배 추분 디克塔 제미나의 고로
0: 트럼프이 예멘 후사의 자제기 어리다 마제 규민배 미둔체유 지주배 고로소인
1: 샴라팅디 선주르기 낭튼 시브르남센로낭
0: 디克雷군의 비벤니츠 콜라시비 튜레제다탕 코주제다기 딤시다 딘닝 송종세주니 점링 변조 콩빌라 꾸디동웨 겐링케진지 지접수지 시진핑키 중규 로덴규르밍아 튜레제다다 코주제다기 집에 튠제기무 송종시바다 랑계급지 튜레제다다 코주제다기 딘자다 딘닝라 겐링치바 자주응외라 딘네 튜레제다다 코주제다기 계진염래 딩섭도 동화제 제대 계급카기 미만창마다 ngale lhagbe kone kongbe ki chumze longju chido joxin yu chi dena yu. Longa zengi chargu jungabe guzu loro rangye ki byuli tunle tungungda tuzangi tunnu mala sadu lakze chumze je chiri gyugyuru denbyu nga gudi dangde nyamze nyamdu ki tunle zi tada nibe nyamge ki nyamle chidangla dene zemling benju la dupshu zogda mebe chunggu gynu nun yu. Shandong ki langguru kele shiki nijiji ye tunge dinshiri Chechu Langguru Gyaja Kashi Chechikburu Shaiyu. Sajie Gyajun Mu Tongzam Sungwe Chechu Langguru Tunle Lingtu Juiguru Sujunda Jidi Langguru Jijuru Nungyu Sarbe Langguru Tungi So Tunle Jida Shibu Jigdu Che Yubi Avijiga Sikuigi Chechu Langguru Tunle Ki Dine Ke Jinshikdu Kyuriyu. Kilegi Jijab Jingli Shunba Uza Dungi Sakuibara. Sane Degara Tungi Da Kodru Jita Shiji Jengi Shibshu Chaji Zubati Khonzo Tinga Langguru Kona Tsongwali Langguru zongji ki shibshu zhub midu bhe ganae di setu ba chungde taji chige ki zaiju bara tuiguru shibyu chiju langguru todam chuishi kodun che tup zaiju yu. Uza dongki, chua jingne sanae tige chiju langguru tunle ki mungshir dine ngayla chige chumre lege nizu ngayla dakshib che de tunze ngaksu da leksu dongwa da chua jenshikne tinga langguru shibu chidung kona chibye chidangla gyundu dangde Dume kilaya kyuzo da nyamdu chiri gyo ne, chige ki surata, chige ki zuyukan, chokdu shibshu chazi je guji che de, sanay tiga ne tunge da, sanay tiga ne chongso kodun, sanay tiga ne shibshu rubtuba che ngungyur chung yu je jo yu. Chiri koryo gyundu chimbale tunbe, gangay da chenzu ki dundu, zhejang ki lukdu kilaya shiki. Gyanan tu, shibi tunge chibe todu, chige du jikjur ting nipa chibe namba nunbe, sura nye ki nambe to ne, Gane gaudu che de, chige ki chomra di yuebe, tayu ki shize mane kyakung dinsung tupa ma se, tandu pashi sabashi gyan du yu. Kile ki pabdu nga parze ngakdo genang ki sura ra zidu che gyuru gyuru de, genang ki sura tunnu ngokdun che gyuru ngarwe guji tup yu. Kile ki jigab chingli yu yi zhe yi, nidong chukuloro kambuche de chindi sura zubu yin, lodida ki ringla nganzu chizung tadung ya denbyu nga pashin yu. Talung anzu tsuba chebyi na gyaji juyen parisi jiju yu. Chengxi le ngunbara, talu dawa tangbo ne gibe para, rangye ki langguru chidung chize, naningi tuyo tsungbo le gyaji shibju shibdun da chengchung jik para wada, shibshu yu che da, wuyo ki bidum, lukdu lula chize je, chidung chize de chengne ni para yu. Kola shibyu sujun le ri ki gyegab chenpo ang tangbo yinbe chungku, tunle zheta da, kodru zheta ki dimshu chenpo ro dente, kola shibyu tunle zheta da, kodru zheta ki dento ro kyori yu. Nidong nishu zenga loyo dawa sumbara, Zhuxi Xi Jinping ki, geji sozong leri ki tuimita tukze nanggab nganzu nyamdu, zemling shibyu tunle zheta da, kodru zheta denbu yungwara songgyong che gu. Tieni zemling bianju, gyunze nga kongbe yungwe gensung kejin yinxi nendu na yu. Zhonggu kelegi zemling shibu da, sagong ki bianju na huda nga shubye, rangzu kongbe la guji tuba ma se, zhenzu nuba yang qiru songgyu la, zhunda yegab ki tunle kongbe da, zemling shibyu tunle zheta da, kodru zheta denbu yungwara yang, Likki Piu Yu. Tawa Kongwara Serawu Yata, Zhonggu Kilegi Nyamdu Junbi, Miyip Chumi Sura, Shabatsiri Zude. Nguyen Su, tunjie borjin chigu tsu yu. Tiang yorubki shigyun chibwe miyip chumi tunjie chine tongmati yinbashi. Sarviya zungtung uchiji yi tunjie chigu tsu bie zegui to. Tirin shabatsiri chungwe tunda tsangma nganzor tunjin kejin denba shadashi. Nganzo tanda yorubki miyip chumi debor tunjie chige nijibatele gyurishin yu chiju yu. Talu nesung, rangyegi midab rinlui da jiwa yuebe tunze chidung lego kongbe nyurubu chungata nyozongi shigyun ya samijibara chiruchin yu. Suigyungi sujun liri tarichiwe sanayishik inbe ngune Guangdong Shantou yi Chengxi le nun siju da geji cusi sisi ki sangja da zinu ki mengxi jikche la dinte zishu chidung ki tunle jida shibu nanggoro nambadorwe chige ki jugen ki cedun ki tablam gyu Shantou yuebe shigyun chiwe biyib da zishu shibshu gudong chi chugi yu. Mingara nirere zishu juze tongjuru gyarimba parto mandu chin yu. Shantou Huachao Benjou Rinle Nyamle Chutakui Todam Ulenki Zhulin Xunba Cawan Dinki. Zhonggui Xinu Pyudu Chungwe Biyip Chimbuda Zhonggui Zishu Da Lokshu Da Songzhi Chede Zhonggui Shepshu Te Tablam Xianxikla Dine Chigedu Dongtubakui. Gyanangi Zishu Chigedu Gudong Chibada Lokshu Ki Rinta Dam Nishu Pagi Yueji Jue Yu. Tunle Zheta Tang Khochu Zheta Gyungyuru Chigedu Dongmata Chibji Rangye Ki Ngundun Lakzai Nyamnyongda Laklingi Chumze Te Geji Cheshiri Jiju Yungwa Guide Huda Dongxin Yu. Dilu Nensu Geji Chenden Jengi Jigzu Da Geji Lokle Ulenki Nyamdu Geji Cheshi Ka Nigil Ha Sobara Rangye Ki Niji Chede Sosu Lokze Da Miip Chumi Chengxi Choso Geji Cheshi Chushi Sato Dunbe Zemlin Shibu Tunle Zheta Da Khochu Zheta Denling Shadu Tokyo Da Sada Tunle Tsendian da kurim tenbenga kongbe zhobara tsendian ki di gyo tobyu. Suigyun sujun ki zhida shibu chigedu zawa tsubani, tunle kyuzo nyamdu chigedu shubye parida, tine sada tunle ki gengam chigedu shubara ceda tunbe chidun chibye para, zhungu kele ki tablam mangboru dente chigedi tunle zhida da kuchu zhida ki gyoba ca tamdu dongxin yu. Songdunbu buchangi rohlewa Zhang Liyi, Mingara zemling benju panun zhu kuwa da zemling shibu nyozong la zhenzui mongbu che xin yu. Zhonggui qizhuo nyozong ki gaba tangdu langde dendo yangzhui che ne zemling shibu benju panun da tunle zheta tang kuchu zheta denbu yongwa da dengi rengxin gyundu nga nun xin yu qi ju yu.
1: Diga le kong ne biwe ne cu. Gye yung mingma tu su gyunle oyun lian gang ki oyun zhang zhao lu ji hi ci ni xu nin bi jing tu hindu ni xi ki mingma chun mu chun su ki zhu xi mu zhi ni ta jie chen nao shi. Zhao lu ji hi, ni wei lu xie xin, zhong gu ta hindu ni xi ki zhi wei pi chuo sang bu yu ba ta zhu xi Xi Jinping ta zong tong pu lu bu wo war se kui ta ku la shi bu xu gin dian pi zhong gu ta hindu ni xi ki le wang jik tun so ba zu yu te xi tun ke jing zhong te chuo ni bu zhi wei liu sa ba du yu. 중국초기 힌두니시아 초다 냠투 기크니뷰 좁다게 탑주 니지라 지송 슈디 기크니뷰 자초 차샤라 균체 메파라 중제 사바톱주로 구디동도 휴 중국 예용 미마 튜소기 힌두니시아 미마 춤을 추소 파르키 종 탐습 균총타 비리 냠레게 치르동화 예종 시니르 기냠뇨 비리 띵스도 동화 제기 랑소스 기크기 콩베타 탈게레 샴티 티웨 레과 순두 휴 지송 유바시 모르니히 힌두니시아 타 중국과의 자초 섬유유진 나란네 타딘 중국을 섬지슈바규 기흐니뷰 제유지시타 미망와르키 자초 롤레 섭두당네 기흐니뷰 효용기 텁주로대제와 균체메파레 게림 사바시도리뷰로 규디동규즈와유 힌두니시아 미망 춘묘추소기 중국 제용 미망 투소타 비리르 슈뉴게디 기흐니뷰 켜군카키 냠레 띵 섭두주규로 람디신디유지송유바시이
0: Diga le gu ne pepe ning su. Gye yung mimang tui zo gyu lia uyun lian gang ki uyun zhang zhao le ji yi cei ni shu nin bi jin mimang cokan chi mu ro. Ao zi chuli ye gye zhen nyam zhi tui zo ki tui zo mebe tui pun di ke da jie men na yu. Zhao le ji yi na ning zhuo xi Xi Jinping da zong li aar ba ni si yi bi jin tu jian zong li guar nang de zhong gu da ao zi chuli ye zhi wa kong bi dong gyu tie tep ju ki zub zhi sar ba na yu. Zhong gu cho ji ao zi chuli ya cho da nyam du 계급니뷰 구지배 튜몽기 문진케지 튼규 여부체대 자조 조봉 습도 동화다 첩시태 펜준 이치 제쇼 체로 동화 뇌좀 염래 야지로 동화제 제대 중국다 아우스트레일리아 균용 탑주로 대지와 균두 공비 조주로 구디 동도 여지 송유 저러지이 자냠기 따당 짐바다 튠바 용답다 미듐바 소르죠 니베냠레지에 타용 제주대 계급니다. 계급니비 미망기 저외 키벤다 튼유. 초니비 펜준기 디베 키벤다 도구로 제식해진라 진주체대 미듄비에 차다 초능김비 내듀 탁주 외점치구. 외좀냠레 딩섭도 동화다 수균 격공기 냠레라 흉륜격바 방미 공배다 정진변주로서 격공기 냠레 야채로 동구. 롭수탕 증례 유고로 선에 슈누소와 격공기 베레 냠레라 무투 흉륜 격대 중국다 아우스트루리에 자로기 망대 멍시 땜부 조그 초만 튼주라 흉륜 격대 나레 창샤로 튼기 콜라시비 주경마라 조바라 그대 동거시 땜나유 저러지이 중국 개요 미마 투조기 아우스트루리에 계제 냠제 추조다 튜몬토 베준체대 팀주 리공 짐바카기 자조 조봉라 흉륜 격바다 초니비 냠레라 팬베 저딤 이제수교로 그대 동도 유진 계급과의 추조는 지소 총망 직시는 제도다 록래 덤섭시도 유진 낸두나유 招了지 이탄도 중국 장도 공비라 그대 동외 제유 내수 오전나와다 제 중국 저기 아우스트루리아 초하다 냠용베리다 냠레 띵습도 당대 퇴몽토 콜라시비 방미지교라 리기비도 유지송유 디거이 민가라 아우스트루리아다 중국 제와 땜병아 공배 조신 여봤다. 계급니거라 변조 뉴종 조봉 띵섭도 조배 추내 편부터비유. 다딘 중국으로 첨지리 경우에 투미소배 국민이 서규 민자와다 당쇼 민자와의 임무. 원자 창매 아우스트루리아다 중국 제와 땜도 양주 투규 제와 제신유. 아우스트루리아 초기 중국지기 세주 타종 제신유여봤다. 중국 초하다 격공카기 베리 냠레라 흉륜 격대 200년계 용매 제와 제신유. 아우스트루리아 최소 매비 중국 개요 미마 투조다 지도 비리라 흉륜 개대 초니비 응주 냠레라 개닌 치도 여지 송유 티닝 제종나 쇼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수 기급지라 럼루 니키 레게 표도 중화 비우켄 차젠기 개지미나 표도 중회 지소기 제고 개진 중국 공제 단계 초부 상부 중국 미망 첩시 주미 총두 급주부타 급죽지바 급중니바 各族送把借机借用欧元联港期主席宣判香港密斯新兴区期新兴本来托唐不谈来托尼别跟新用月别古秀董建华以基础地区结构体切你数年香港数不抗度年月把时古秀董建华女士金牌你都你数则主流到我古别切给您期出自你数则记谈干嘛恶评恶评托香港托古秀把谈古秀对公路结局条故了配月把时 古秀董建华了女士级不方便人中央期空给女士的土国汉山情报那瓦谈习近平所中央给国际陆军期香港独家队中央西兄给制度熊团抗了参制徐伯坦及参制局秀南国别刚刚那瓦谈女秀与贵局秀南国别浪下顿学古秀董建华古秀别记陆军习近平谈李强赵乐季王沪宁蔡奇丁学祥李希韩正 胡锦涛所提特布拉纳索电台古秀董建华古谢克的心度亲笔两个徐伯坦之空给年年的图书参与徐南徐中央给阿觉得中国中央七岁主席欧云给用四主席主席选拔石泰峰谈给用四主席主席选拔梁正英给用四主席主席选拔重庆教授王东峰 中国中央港澳侨团兄弟抗给主任给四级级抗港澳侨团兄弟抗给主任夏宝龙香港密斯新兴科技新进本李家超姐基础地区结果的配合不是在你去年定案中香港修补抗土规制前边古秀董建华以东康南两个修补日目天气差不谈东康给定图新度亲笔古秀董建华来两个修习别拆给这一个预备谈 提瓦图古秀董建华以古巴下游不是古秀董建华以古东托中华民马集团结合及接待的格局古巴的顿图古秀董建华以年年批为地区没多成华下游不是按照出罪古别托古秀董建华以基础地区结构国促不谈苍美阿南年两个学游不是 基础地区结构体古秀董建华以地区欧元联港期主任欧元宣判梁正英期作用那语地区欧元联港期主任欧元石泰峰期基础地区结构托两个修为松懈那语空期两个修为松懈难 고셔 동진화니 계급질의 럼루니키 표두중배 제재조견타 차진기 계지민은 표두중배 지소체국계진 중국공제당기 초부상부제인배 구스시부탄 티신 콩키 계급탄 香港 지소제계체토 레기계진표화를 치제나유바시 대지 지적 대체 제거로 쇼케 민의 용기 구섭 동진화의 구발을 구두련 숨쉬바타 진바다르 구섭 동진화의 구봉기 둔토피디 차진기 계지 민의 콘라 타메 세기 슈바타지 구섭 동진화의 년년을 토수 첨지야 슈유 香港 도자투 중앙 리콘제 근 그루바타 香港 미세 신진크 시중기 뿐지소 香港 미세 신진크지 개용 미마 투소기 투미 香港 미세 신진크지 개용 시주기 오윤 대신 香港 개지소 레리 카기 투미 제캠 페피슈와 자유 중앙기 대유 디카타 낭세

0: zemlingjimangi cenri changze jikzu tumungto zugyu chungu tuyende kolashibyu cenri changze zugyungda nyamlelaya gudi tongchi gizhen dienbe liki piyu. Mijingni jikden jizu chosu kongbe joshin yuebe cenze ki tungin jurshu chirudande jimangi cenri jingneki changze tor tongyu bata kolashibyu shibye ki chungu laglin huda darde gegabkaagi cenri kyebde nyuba chirudongyu shin cenze jugyungmala 퇴고 창도 당대 직댄기 지조 공비 여부 용과라 그대 동급에 문진나유 계급 숨주 손이 다 대신 계지 직조내 폐배 군주 납결 하점 존도로 쇼유
1: 디글레 군내 비웬네 추 계시 지격과 선주로 숭례 칸키 체니 슈닌 롱아 징기 차구 쥐응아 바고 조배 쥐튜 조외 선주로 용자 존도 접탄 림바 공소 체바타 좀라 더구 토담 지격 주기 제유 경고 민네 롱아 징기 차구 쥐응아 배신 란제키 총례 초두 덕구 토담 누바타 추제 강교 토르단디 시균 하잔치회 총례 단참비 덕구 토담 말라 투구상도 동구 시송 유바시 롱아진기 차구 쥐응아 배자네나 개용 지규르키 총례 치모 조용라 공워 군내 구디 동구바타 뷰세 레베 계코 톱치 강교 조준 시파 사자타 면제키 대자 덕구 토담라 슈뉴 개버서 기티 구지 개신 접탄 림바체유
2: 从这个土壤机械区域的生存者政策盘局长选拔数为一龙安生也参考军的别行德国土壤策坦电波坦空别了各地东瓦尼开启年度进波坦即局的他国一真罪苦令电波借起从这马拉丢起溃阳了土壤养压不土别便就是这些对题对于女电土壤切割性我这那语数为一从这呢七日团在土壤下动前的 유딩 총열을 매치받아 총열을 제삼시작 배에 길래다 결기 소송 뒤 구린 대변가 총례 7대 제파라 구디 당대 총례 토 슈바타 마르톤파 닝조르 서수 용화 체크 총열을 치부 공비기 부세라 구디 동배 람수 투상도 동화타 체당 대변배 니치타 인공 침진 부세라 더구 토단 제파소기 제덥 초규 토 제티 능지 남배 전출의 주지 제년 총열을 치부 뷰체 토르동화타 레추 치르동회토 베주 체발해 초메베 젠주토 투수 초라메동교를 체듀 치구 시송휴 롱아생기 차구 지용아 배신 란예키 제주베 키왕라 뉴즈스베 내중우세 투리 베베 주지첸해 차도 칠송타 태동유네 장외총화소기 총예를 치고 윤투 첸대도 동유기마시 Büsi Xianbata, Rinkong Mawe, Nedula Mikpe, Chokdu Chedup Sungdi, Chomre Renzuti, Rinkong Toma Kona Jambanhe, Büga Yegdu Jambe, Kuyu Sangbu Dukuru, Kangkyo Chidu Chajunbashi. Xianyang, Gerdumla Ngogu Chibata, Lukta Mitunbe, Renzula Ngogu Chibbe, Chimjin Chashu Shukjibbewata, Gerdumki Nyingara Dasib Celinta, Nguanda Dongwa Soki, Laze Nubachir Dongwa. 从yer Chibu, Büsieta, Lechula Jigdu To, Shibsir Chishu Chiru Dongyu Himbashi. 라바르투 디부 킬레기 정시타 지텝 덴비 차웨 슈세소기 더구 토담 나르베 체르단디 디부 킬레기 구송베 게지 년도 당해 디부 벤츠로 사드타 윤제 공베라 구디 동규 히바시
0: 디글레 군의 베베니 주 체니슈닌 게즈 지적 강성규로 흉례 강키 강남 서베 토기 베드바 시베 중국의 치계기 서구베 오래 손도 소시 손뒤토 침강 공도기 뒤종내 창용 창딘 소르 토바 치바다 만조기 톱조 나르베 습도 동어 시베 주된 조보로 미데 중국의 치계기 사괴바다 독재 베리 체대 망둔 지주다 나르마순베 미 지주 시제 퉁왕 지주 고요 퉁공 지주 라다르소 개공기 라글린다 뇽소르 링유
1: 디글레쿠네 비베네 추 체니슈니니 금니슈피 아시아 루제 전소 고수베 제키 덴두니모 탕부디힌 Mingara, Zhongguo Tumi Sokbe, Sergi Dama Zhuji Ta, Nguji Dama Chu, Sangi Dama Sumjie Lang Yuba Ta, Chaga Topke, Mangshu Tere Yuru Yuba Shi. Zhongguo Tumi Sokbe, Sergi Dama Tomati, Tingzhebki, Namchangye, Pumi Sokbe, Namchangla Toba Yuba Ta. Zhenduru Zhuji Weji, Sokbe Kumi Meng Xinki, Dupshu Chihwe, Lokuru Yajuga Ki Duntu, Rengni Ta, Rumi Tsu, Nushu Yuga Dun Yuji Yuba Shi. Meng Xinki, 俺女婿有个短裤三百台，真多嘛切空，俺去十只脚当过了吹肚子七八斤。天气俺走路别送别，拉在他特别七八斤。人家一读书有再短不行，写写一把时。天气是别给别没给的起，真多难。李刘长起，十几当么浪的，中国入卡起，听着南昌爱真多吹，年纪了十几当么你。